해세율의 광야를 지나며 오늘 극동방송의 송정미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망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 그 절망 가운데 있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으니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터널과 같은 절망 가운데

때 함께 걸어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하시며 안아주실 거예요. 이 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타산을 넘어 험곡의 거도 아이사야 61이 함께합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 그리고 나비 월십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전도단 캠퍼스 월십에서 은혜로다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요, 어둠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불려 이 어둠이 지나가고 반드시 아침이 오음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요, 우리 영혼의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켈리가 부르는 곡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의 평안의 를 함께한 곡이죠. Soul's Anthem.

토리 켈리가 부른 내 영혼 평안에 It is well, Souls Anthem과 함께 했고요. 페란드 올테가의 찬송과 최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There's power in the blood, 그리고 힐송의 주품에죠 Still 함께 들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그래요. 아, 이사야 말씀이죠. 43장.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요. 분명히 어려움들을 또 어두운 터널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때로는 그 터널 안에서 광야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면서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같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찬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세 곡, 예수님은 누구신가, 강찬의 음성으로, 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장인영의 음성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남해인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요,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담아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듣고 싶습니다. The Blessing 카리조베와 또 엘리베이션 월십이 함께 부른 찬양을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0: 종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 또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소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한 800만, 900만, 1000만이 조금 못 돼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금 믿는 편이었는데 현대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한 900만에서 1000만 조금 못 되는데 1%에서 2%만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98%에서 99%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오히려 우리처럼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접근한 게 바로 뭐냐면 유대인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시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가 갖춰야 할 작용 요건이 있어요. 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해요. 다윗 왕의 자손이어야 해요. 이거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읽을 때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금방 흥미가 떨어지지만 유대인들은 자기의 눈을 반짝반짝 뜨고 이 족보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이들이 예수님을 소개받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 우리가 읽을 때는 아휴 심하다. 이거를 뭘 이렇게 많이 사람 이름을 써놨어. 이름 읽기도 어렵고 힘든데.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할 법한 그 족보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가 이 족보를 마태복음에 먼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잘 소개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자손이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이런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거나 다윗 왕의 자손이 아니면 메시아가 될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이렇게 소개하면 우린 관심이 없겠죠.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의 입장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의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6.25 시대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70년, 80년 경제개발기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누구냐? 라고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한 이 방법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때이 부분을 알아야 하는 측면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걸 계보라 해도 되고 족보라 해도 됩니다. 이전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마태가 생각할 때 유대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세 명을 족보로 축약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두에 세웠죠. 가장 먼저 조상이니까. 그리고 중간에 보면 다윗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해요. 아브라함을 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어요. 다윗을 빼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이 없어도 아브라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세요.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브라함 잘 몰라요. 다윗 잘 모릅니다.

굳이 그분들의 자손이라고 소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대망할 때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럼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럼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취사 선택한 가장 중요한 방식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는 42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7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러니까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 구성이죠.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이 되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까지 14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통일 나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우린 그러잖아요.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를 거쳐서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 근대화가 되었다.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면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를 얼마나 함축적으로 한 문장으로 소개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이스라엘의 건국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국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그랬어요. 이거 설명을 붙이면 다윗부터 요시아 왕까지입니다. 다윗이 왕국의 2대 왕이고요. 요시아가 분열 유다 왕국의 16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을 역사적으로 함축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요시아 왕까지 14대가 족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인 왕, 요고냐 왕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예수님의 조상은 다윗 왕이다. 이게 유대인에게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십자가보다 유대인에게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혈통의 조건을 갖추고 있냐예요. 유대인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왕의 후손이냐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일제강점기 혹은 뭐6.25 혹은 근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못 살고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에서 구원받는 게 훨씬 중요했어요. 그래서 약간 기복적인 것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훨씬 접근하기가 편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예수님 소개를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이 이왕 마태복음을 펴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볼때이 족보가 가지는 의의를 아시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예수님이 다윗 왕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은 아니지만 2절부터 6절까지 정말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인지 빠른 속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은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이 보기 쉽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어요. 1대부터 14대까지. 여러분 숫자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이 편하시게 1대부터 14대까지. 아 맞다. 첫 번째 14대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초기 건국 역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4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 요시아 왕까지입니다. 6절부터 10절이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대를 다윗 왕부터 요시아 왕까지 14대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구나,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4대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메데파사 페르시아 포로 식민지 지배, 헬라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다윗의 혈통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거를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왜 족보를 이렇게 지난하게 14대 42명을 굳이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예수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 왕이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필요 충분 조건의 유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을 먼저 유대인에게 소개를 해야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기에 다윗이 누구기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족보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래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되고 다윗은 왜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되는가? 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가? 성경에는 언약이라는 게 나와요.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될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잘 보세요. 거기 중요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적용을 해요. 다른 민족은 복을 받으면 안 돼. 우리 유대인만 복을 받아야 돼.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되는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족보 중에 여인들이 나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두게 되죠.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돼요. 뿐만 아니라 루시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바세바라고 하는 가늠한 여인도 나옵니다. 여기 족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어도, 죄를 지은 사람이어도, 신분이 비천해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방인이어도, 저 동방의 땅끝에 끝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다윗 왕까지, 솔로몬 왕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이 되더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식민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는 헬라의 식민 지배, 로마의 식민 지배를 계속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이 이어받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는 부적절해요. 여러분도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하품 안 한 게 다행이죠. 관심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신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줘야 되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다 라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낫고 싶고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관계의 문제가 어려운 사람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여러분, 흑인들은 자기들의 자유를 신앙 안에서 되찾고 싶었어요. 정치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를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너는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를 우리는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 둘 데가 없을 때가 많아요. 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님, 정치 지도자를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고 나도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과연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가 나의 왕이신가? 누가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영원히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는 어려워요.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족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시고요. 다윗의 후손이시고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다윗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이건 유대인에게 적절한 표현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너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마음 들 곳 없이 누가 나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누구를 따라 순종하고 따라다닐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나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야, 마태복음 1장에 성경 읽다가 덮는 족보가 나왔는데 이 족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지혜롭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소개해야 되겠다 라는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을 통한 복이 될지라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0: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 반드시 믿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3: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7월 19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7월 19일 주일 교회 가는 길 띄어드린 첫 찬양은요, 다윗과 요나단의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어서 2387번님의 신청곡 송정미님의 순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379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소프라노 최정원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1070번님의 신청곡 사랑하는 주님 앞에, 테너 구균종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519번님의 신청곡 박신아 콰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7418번님은요, 교회 차 타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교회 가는 길이 행복하고 기쁘다고, 우리 차량 운행해 주시는 집사님이 교회 가는 길 틀어놓고 있어서 함께 찬양 듣고 있다고, 믿음이 없이는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찬송 희주일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무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찬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거룩한 주일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돌봐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도문은 69번으로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2장 하겠습니다.

0: 임대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순간마다 붙들어주시며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름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가 많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박응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위에 풍성한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7월 말 태국 단기 선교를 출발하는데 참여하는 학생들, 청년들, 성도들이 하나 되어 결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수제일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이 공동체 안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한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채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느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는 혹이나 이 아이한테 상처를 줄까 싶어가지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혼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전혀 꾸중을 하지를 않고 키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성격이 점점점 더 좀 삐뚤어지고 버릇이 점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잘 키워보려고 이제 자녀 양육 공부도 시작을 하고 이제 교육학도 공부를 하면서 이게 많이 배우면서 보니까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잘했을 때 칭찬을 받고 잘못했을 때 꾸중을 들어야지만 그때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자란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이 엄마 아빠가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지나가면요. 오히려 헷갈립니다. 오히려 헷갈리고 불안함과 또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는 항상 오냐오냐 하면서 다 봐주고 사랑을 베푼다라면은 그 사랑은 더 이상 참된 사랑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잘했을 때나 못했을 때나 오히려 혼을 내고 책망을 하고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그 책망은 제대로 된 사랑의 책망이 될 수가 없고 공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도 항상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백성들, 1세대 군인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바로 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혹은 유언적인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신명기라고 하는데요. 한자어로 보시면은 다시 신자의 계명 명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계명을 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신명기가 두테로노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두테로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미는 율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라는 것이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살아남은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모세의 고별설교, 유언적 메시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교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꾸중을 받고 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군인은 바로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을 뜻합니다.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사망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본문 바로 위에 14절에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세례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전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8년 전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부정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거대한 아낙 자손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는 그 얘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거인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이러한 소식 소문을 듣고서는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좋은 땅이었는데 그냥 그 아낙 자손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게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노란색 글씨로 볼 것이요 라는 이 보다라는 동사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보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땅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의 사람들 출애굽 1세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군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낙 자손,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합니다.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이렇게 과장을 하면서 무서워합니다. 거기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또 똑같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과 거대한 성읍과 성곽을 보고서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낙심을 하고 포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는 약속의 땅을 결국에는 보지를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당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두려움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네의 아들 갈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실제로 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한 세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했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사실은 열 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이 40년간, 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제일 앞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의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사실은 열 하루 길입니다.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호렙산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명칭보다는 호렙산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열 하루 길입니다. 근데 이 열 하루 길이 이 마흔째 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4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지도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반도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저 시나이 반도 제일 아래쪽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가운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바로 가나안 땅 코앞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열 하루 길이라는 거예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년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의 거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을 보고서는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지레 겁을 먹고 무서워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헤맸던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볼 때 때로는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 보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과연 가능할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우리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은 이거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옆에 경쟁 업체에서는 열심히 융접대를 하고 뇌물을 주는데 나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전혀 접대도 하지 않고 뇌물도 주지 않는다라면 이거 나만 입찰에서 떨어지고 나만 이거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들은 또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또 주일날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나만 이게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이거 나만 성적 떨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전부 다 제사상에 절을 하는데 이거 나만 절을 하지 않으면 이거 나만 시어머니한테 찍히는 것이 아닌가. 나 혼자만이 가족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니야. 따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는 거야. 안악자손의 힘이 너무나 커 보이고 키가 너무나 크니까는 거기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애굽의 군대를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너희를 안아주시고 너희를 업어주시고 너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해주시고 업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요. 이것을 이제 어미 독수리로 그렇게 비유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케어하고 돌보아주는 것처럼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미 독수리는요, 일부러 새끼들이 둥지에서 자고 있으면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게 해요. 왜냐면 이제 새끼들이 좀 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 날지는 않고 둥지에서 잠만 이렇게 퍼자고 있으면요, 일부러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막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을 날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새끼들을 이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뜨리고 옆에서 계속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새들이 막 열심히 날려고 하는데 힘에 붙여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새끼를 업어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안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업어 키우셨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정말로 이 독수리 날개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섭다고, 원수 마귀가 두렵다고 여기서 후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독수리 날개 위에 엎여있다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믿음이 아닙니다. 후퇴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후퇴하는 사람, 안악자손이 무섭다고 돌아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 40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면요, 우리 인생이 광야에서 종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올 때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승리를 얻습니다.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고요. 순종하면 승리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 군인들이 다 세상을 떠나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변경 아르라는 땅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암몬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암몬 족속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충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너희들 절대로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암몬 족속과 다투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을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롯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하고 원래는 같이 살다가 워낙 가축이 많아지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죠. 분가를 하게 되는데 롯이 문제는 소돔성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이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는데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시고 피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 후에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가지고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인 거죠. 롯의 자손입니다. 그때 롯이 소돔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서 살아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돔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도 롯을 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의인, 소돔성에 보면 의인도 있을 텐데, 그렇다, 이 의인이 있는데 소돔성을 다 멸망을 시키시면 이 의인들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45명이요. 그 다음에 오케이 하셨습니다.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10명만 있으면 소돔 살려주겠다. 근데 문제는 10명도 없었죠. 그래서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롯의 자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까지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보호하시고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에게까지 땅을 주셨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조카 자식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면은 내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롯의 자손을 하나님이 챙기셨다라면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친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암몬 족속에게 땅을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2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에서의 자손도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의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세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일산은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땅을 지나갈 때 이 세일산을 지나갈 때 에서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에서의 후손의 땅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요 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 야곱과의 쌍둥이 형제이긴 했지만은 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게 됐죠. 이 에서가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 에서에게도 이 정도 복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야곱의 직계 후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 책임져 주시고 무조건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더 확실하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도 마찬가지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또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압하고도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모압과 싸우지 말고 부딪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아버지와 부정을 해서 낳은 그 족속들, 그 부정한 족속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도 이렇게 챙겨주셨다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조카 자식들까지, 자손까지 하나님이 다 챙겨주셨는데, 친자식들은 당연히 더 챙겨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닌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다라면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이 땅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성읍과 그 땅의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난 큰 인간, 큰 뭐 거인들 보면서요. 낙심을 하고 포기했어요. 안 된다. 싸울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전부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만 이 아낙 자손과 거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들 앞에도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들이요. 이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거인들을 쫓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원래는 르바임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르바임은 삼순밈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고 강하고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 거인들을 만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도요. 아낙 자손처럼 어마어마한 거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땅에 장대한 르바임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암몬 족속 앞에서 르바임 거인족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고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암몬 족속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 앞에도요. 호리 족속, 호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거인족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전부 다 이 호리 사람들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서의 후손 전부 다 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어마어마한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의 자손과 암몬 족속들이 정말로 그 땅의 거인족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바임과 삼순밈과 호리 사람과 거인족들 전부 다 쫓아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압과 암몬 족속과 에서의 자손 이런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챙겨 주셨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전부 다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일어나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행진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무조건 공격하고 싸우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온 천하 만민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떨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과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며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릴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과 성곽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고 장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자손도 복을 주시고 모압과 암몬 족속까지 돌보셨다라면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들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 다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안악 자손보다 강하십니다. 르바임 족속보다 강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담대히 일어나셔서 행진하며 나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앞에 거대한 안악 자손이 있고 르바임 족속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일어나 행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담대히 일어나 행진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0: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 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학생입니다.

초동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 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우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귀하고 반가운 손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박현준 감독님, 박현준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극동방송 가족들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나셨는데요. 소개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복의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저는 평생 오페라에 묻혀 오페라와 함께 살았고요. 성악가 테너이자 오페라 연출자이기도 하고 투란도트라는 오페라를 월드컵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29회를 연출하고 감독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페라 무대에서는 노래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택하심으로 또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현준 목사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재능을 멀티로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페라를 위해서 한평생 달려오셨네요. 테너이신데 감독까지 연출까지 하시게 된 그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 제가 유럽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에서 공부할 때 특별하게 특출나게 어디 가나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제가 공부할 당시 89년 후반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유럽의 오페라 극장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0: 네, 동양인도 별로 많지도 않고.
1: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서 오페라를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죠. 지금 이제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유럽에 많은데요. 어딜 가나 학교, 보통 우리가 이제 거기 가면 학위를 따기 위해서 국립음악원에 들어가요. 어딜 가나 하나님께서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지만 특별한 1등, 만점. 당신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와. 학교에 들어올 실력이 아닌데 왜 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느냐?
0: 네.
1: 무대로 가라.
0: 네.
1: 그러면서 뭐 야단을 치는 선생들도 있었어요.
0: 네.
1: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일들인데 근데 보통 유학생들이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제 앞에서는 가능하게 많이
0: 네.
1: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젊은 날을 거의

0: 그래서 저 유럽이나 이런 이 오페라 시장 극장들을 보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제나 저렇게 오페라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성악가로 살아남는 게더 좋고 성악가로 계속 활동하는 게더 좋았었는데 어려운 오페라를 만들기 시작을 했죠.
1: 네.
0: 이제 오페라를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도 지금 30년이 됐는데 힘든 고난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재정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1: 어마어마하겠지요.
0: 거기에
1: 그
0: 참여하는
1: 들어가는 인원들.
0: 뭐 수백 명에서
1: 네.
0: 많게는 뭐 1,000명이 넘는 인원들을
1: 네.
0: 무대, 조명, 음향, 의상, 오케스트라, 합창,
1: 종합예술,
0: 그걸
1: 예.
0: 다 제작자로서 그 눈을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지혜도 있어야 되고 과감함도 있어야 되고.
1: 네. 어떻게 보면 승부수도 던져야 되고,
0: 네, 승부사 기질도 있어야 되고.
1: 네.
0: 근데 제가 개인이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오페라를 이렇게 29번이나 할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하고는 또 다른 그때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항상 그 길이 열리고 일반 사람들은
1: 할렐루야.
0: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어요. 축복이.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100억이라는 오페라의 100억. 그 당시에 압구정동 아파트가 한 4억쯤 할 때예요.
1: 네.
0: 100억짜리 오페라를 한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제작비가 투여된 그런 오페라를 하게 됐는데 용감하고 무지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적 자금을 단뭐만 원도 주지 않고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식한 믿음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는데
1: 와,
0: 그 상암의 투란도트는 지금도 전 세계의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1: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기적의 연이은 스토리네요.
0: 그럼요.
1: 개인적으로는 편안하게 성악가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종합예술인 대작 오페라를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님을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감독님은 고생은 정말 엄청나게 하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네, 그 중간에 뭐 라보엠, 라트라비아타 이런 아주 유명한 오페라들을 많이
1: 네.
0: 했었는데 월드컵 때 투란도트라는 오페라가 신드롬이 일어났어요. 오페라에, 우리나라 오페라 불모지에. 그래서 저는 그때 아 이제는 저의 시대가 열렸구나. 모두 꼼짝 마라. 이제는 근데 그때 교만함이 또 고난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주셨다가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기와 비방과 없는 얘기들을 막 너무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에 12만 명의 관객이 오페라에 동원이 되고 하루에 4만 명씩 그 성공한 오페라가 수십억이 남았어요. 이윤이. 근데 제가 무슨 출연료를 안 줬다는 둥뭘안 줬다는 이상한 얘기들로 비방을 하고 안타까운 우리나라에 바뀌어져야 할 문화예요. 잘 내면 비방하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좋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을 가라앉히시는, 무겁게 하셔서 다시 땅 아래로, 땅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또 하시더라고요.
1: 개인적으로는 참 힘든 그 터널을 지나오셨겠어요.
0: 그때는 괜찮았어요. 어찌됐건 뭐 시기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어디 가나 대접을 받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심에 교회에서 음악을 시작하고 찬양을 하면서 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오고 항상 성가대 지휘자, 성가대 솔리스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의식 가운데 아마 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요. 중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1: 할렐루야.
0: 혀가 확 꼬부라지면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걸 받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런 성령의 임하심이 지금까지도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남아있고

0: 아주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 어려운 고난을 겪으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되신 것도 그런 또 연결이었을까요?
0: 저의 고난은 주로 비방. 제가 그때가 30대 중반부터 42살.
1: 네.
0: 이때 제가 엄청난 작품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1: 전성기가 왔을 때. 예.
0: 전 세계에 뭐 중국의 장이모 감독부터 전 세계에 뭐 이태리 유럽의 전 최고의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오페라 가수들을 다 불러서 오페라를 했는데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얘기를 간증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요. 이태리로 날아가서 나 이런 세계적인 작품을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피렌체 극장이에요. 피렌체 극장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주빈 메타라는 세계적인 네. 지휘자가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이태리 피렌체 극장에서 오페라 투란도트를 하는데 투란도트가 중국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1997년, 8년 얘기인데 우리 피렌체 극장 토란도트에 이 중국 얘기인데 중국 연출가를 한번 써보자. 그런데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공산화가 이제 깨서 정말 오페라라고는 뭐 네.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1: 아예 생소한.
0: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연출자가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장이모라는 감독이 붉은 수수밭으로
1: 네.
0: 아카데미상 연출상을
1: 네.
0: 받아요.
1: 네.
0: 이태리의 세계적인 오페라 연출가가 영화감독이에요. 프랑코 제페렐리라는 이 사람이 뭐 우리가 아는 흔히 아는 영화 오텔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1: 네.
0: 걸 다 연출하고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태리에서 이 사람이 연출한 것들이 3, 40년 동안 계속 공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연출가를 장이모를 컨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장이모가 첫 대답이 오페라를 모른다.
1: 네.
0: 근데 이태리의 창조적인 성향 이 사람들이 네 생각만 얘기해다.
1: 네.
0: 그게 이 버전의 투란도트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그게 피렌체 극장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그럼 이거 중국에서 하자. 근데 중국의 오페라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 전혀 아직은
0: 형성조차
1: 없는.
0: 되지도 네. 않는데 그래서 어디서 할까? 자금성에서
1: 네.
0: 이태리 사람들이 오페라 투란도트를 네. 기획을 하고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0불을 해요.
1: 네.
0: 98년도에. 하루에 11,000명 정도의 관객이 열흘 이상을 하는데 매진이 됩니다.
1: 네.
0: 중국에서. 이게 해외 탑픽에 나와요. 그
1: 네.
0: 당시 해외 탑픽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봐요. 또 한국은 이게 왜 안 되지?
1: 네.
0: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걸 품고 있다가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매년 오페라를 해야 되는데 대관이 안 돼요. 좌절이 돼요. 그래서 평소에 꿈꾸고 있던 야외 오페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자금성에서 그 오페라를 한 피렌체 극장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공적 뭐 문화부도 아니고
1: 용감하게
0: 용감하게 만나서 얘기를 쭉 듣더니 수긍을 해요.
1: 네.
0: 그러더니 어디서 할 거냐? 니네 자금성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자금성 같은 거를 보름이면 만들어 세트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피렌체 극장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왜 없니? 그랬더니 세트는 자금성이고 그리고 의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자기들이 저작권이 있는데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왜 그게 중국에 있느냐? 의상비를 내고 중국에 제작을 맡겼는데 중국에서 의상을 다 만들고 피렌체 극장에서 돌려달라 이랬더니 공연 후에 돌려달라 그랬더니 돈을 더 내라 그랬대요.
1: 네.
0: 그래서 보냈대요. 그래도 또 돈을 더 달라. 세 번을 그러길래 당신들 가지세요 이랬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장애모를 만나보라. 그래서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한테 수소문을 해서 장애모를 만나러 갑니다. 중국에 무슨 호텔 커피숍에 있는데 장애모는 안 나고 비서하고 집행연출 수석 부연출이 나와요. 그러니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그래 알았어 한 번 더 와 돌아갔어요. 그리고 또 가. 그럼 또 걔네들이 나와요. 장이모는 안 나오고. 그러기를 7번.
1: 네.
0: 7번째 장이모가 나타나더라고.
1: 네.

0: 커피숍에 있는데 멀리서 장애 먹어 오는 거예요. 네. 머리가 좀 빡빡머리에다가 네. 키가 커요. 그래서 제 얘기를 쭉 듣더니 아 이거 진짜네 그러더라고 그 사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MOU를 맺는데 제가 무슨 조건을 거냐면 내가 총감독인데 연출자하고 오페라는 연출과 음악으로 나뉘는데 내 시스템 아래 들어오는 거야 그랬더니 좋다 하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릇이 커요. 그래서 제 통제를 받으면서 그 토란도트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다 이게 의지와 지혜와 이걸 주세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게 이루어지며
1: 할렐루야.
0: 그 토란도트가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매진이 됩니다.
1: 네.
0: 표가 100억 이상이 팔리고
1: 네.
0: 그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2003년도에
1: 뮤지컬
0: 예. 그때 링크 티켓링크 파크에서 붙었는데 토란도트가 오페라 유령을 눌러요. 저는 그때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토란도트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전 출연진을 데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갔는데 그때 핸드폰으로 4만 명의 관객이 이 무대를 찍기 위해서 빛이 바짝바짝바짝 그 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네. 장관인데
1: 4천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0: 4만 명.
1: 4만 명이 앉아있는 것도 장관인데
0: 사진을 찍는데 밤하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고
1: 네.
0: 축구장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1: 네.
0: 그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1: 와.
0: 하나님의 역사예요.
1: 와. 지금은 대한민국의 K-콘텐츠가 전 세계에 자랑스럽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사랑받고 있고요. 배경에는 이렇게 고생하신 많은 문화인들, 우리 박현준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피와 땀과 노력과 용기와 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 K-콘텐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0: 도움이 됐겠죠.
1: 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0: 아유, 부끄럽습니다.
1: 네. 그런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말할 수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시면서 어려움도 성공도 환희도 다 함께 해주셨잖아요. 감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그 이후에 20년 정도 되죠. 이제 평탄하게 활동하고 노래하고 대학에 강의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15번의 투란도트를 해요. 우리나라 네. 오페라 역사상 제일 큰 장기 공연을 또 합니다.
1: 전무후무할 네.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런 기록들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시기와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묻으려 그래요.
1: 네.
0: 기득권 네. 세력에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고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가 찬양하고 오페라하고 콘서트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다가 2023년에 20년 만에 투자자가 토란도트를 다시 하시죠. 이래가지고 또 시작이 돼요.
1: 네.
0: 150억 이상 드는데. 그랬더니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오페라가 투자를 받는 거는 보통 예술연당 오페라가 5억 미만이 듭니다. 국립은 좀 다르지만 제가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1: 네.
0: 1년. 어떤 때는 100일 이렇게 작정 40일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인생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게 하소서. 또 그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만 했지 제가 드는 게 없네요. 제가 60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1: 네.
0: 서원을 해요. 그래서 23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만 60에.
1: 네.
0: 제가 한신대 교수를 할 때 시작을 해요. 대학원에서. 그러다가 중간에 휴학 따고 뭐 이러다가 총신 쪽에서 안수를 받아야 한 5년 정도 공부를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길이 예비돼 있었다는 거죠.
1: 할렐루야.
0: 그 신학과 교수님,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또 수업에 들어가면 아이고 교수님 오셨으니까 거꾸로 인사를 받기도 하는데 5년 만에 이제 60에 안수를 받아요.
1: 네.
0: 그 이유는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23년에 안수를 받자마자 투란도트를 150억짜리를 투자하겠다고 44억의 기본적인 투자 계약서를 저한테 맺으면서 투란도트를 또 시작을 해요. 그런 큰 작품은요. 너무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 마음먹은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1: 네.
0: 새벽 기도를 2년을 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생명을 다해서 해요. 근데 수건을 제가 두 장, 세 장을 가져와. 하얀 수건을.
1: 네.
0: 왠지 아세요?

0: 눈물 콧물이 한강이에요. 네. 그걸 다 닦아야 돼. 하나님, 이번 작품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1: 네.
0: 네,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업이 망했나 보다.
1: 네.
0: 그랬대요. 왜 저렇게 우는지.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네. 쏟아져요. 뇌를 잃어요.
1: 네.
0: 그렇게 2년을 공부를 하는데 한 번 엎어져요. 투자자가 철회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접고 마지막으로 이태리 가서 여행을 하면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또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요.
1: 네.
0: 그래서 10억을 넣어줘요. 제 통장에. 10억이 시드머니는 되니까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오페라의 최고들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도밍고부터 시작해서 뭐 호세꾸라
1: 네.
0: 1등이라는 사람들이 다 와요. 세계 최고의 극장 스칼라도 안 되고 메트로폴리탄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도 이렇게 많은 1등들만 하는 오페라가 없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티켓이 20억 30억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눈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구나. 근데 그때 계엄을 딱 선포를 네. 합니다. 공연 2주 전에
1: 네.
0: 티켓이 끊겨요. 반환이 시작이 됩니다.
1: 네.
0: 거기다가 네. 무한의 비행기가 떨어져요.
1: 네.
0: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무대 스태프들이 수백 명이잖아요.
1: 네.
0: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욕심이 아니고 정말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서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제가 무대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솔로몬의 궁 똑같이 만들어.
1: 네.
0: 황금 황소, 황금의 궁.
1: 네.
0: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공연이 흥행에 실패를 해요.
1: 네.
0: 근데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작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작품은 세계 최고로 나왔어요. 관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고 난리가 네. 나고 근데 그 무대를 큰 무대를 무대의 길이가 80m에서 길이가 높이가 코엑스에 50m 정도 35m 이렇게 세웠는데 무대를 만들 때부터 무대 스태프들이 담합을 해요. 스태프들이 네. 싸우고 네. 말 안 듣고 그 큰 무대에 혼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 네.
0: 사탄의 역사가 느껴져요.
1: 네.
0: 이 흥행에 실패할 것 같으니까 출연료 내라. 이거 안 내면 무대 안 올라가겠다. 공연 내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1: 네.
0: 이게 저의 생각만이었습니까?
1: 네.
0: 제가 2년에 저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삐져가지고 공연 이후 한 1년을 기도를 안 했어요.
1: 네. 마음에 상심이 되셔서.
0: 도대체 제가 왜 뭐를 잘못했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목사로서의 길이 열리더라고요. 찬양하고 간증하고 제가 어디 가나 찬양을 하면 그렇게 은혜를 네.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너의 것을 다 없애겠다.
1: 네.
0: 온전히 너만 남아있는 너를 내가 쓰겠다. 그런 응답이 아멘. 왔어요.
1: 네.
0: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송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승소하게 하세요.
1: 와.
0: 거의 다 끝났어요.
1: 네.
0: 그리고 토란토를 하면서 생긴 법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산이 되면서 일부 뭐 한 30% 정도가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사람들이 막 비방하는 대로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법인이 파산되면서 저의 모든 부채는 사라져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주식, 제가 가진 집 팔아서 이걸 최선을 다해서 줍니다. 저에게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이제.
1: 네.
0: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실 건가?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달란트, 찬양, 재능, 이거는 무엇인가?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는가? 또 하나, 이번 작품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소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작품이 저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끝나면은 저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선교지까지 정해놔요. 케냐예요.
1: 네.
0: 케냐에 저를 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선배가 성악과 선배, 한양대학교 선배 이태리에서도 같이 공부했는데 그분이 LA에 갔다가 모든 음악 활동을 접고 케냐에 가서 지금 17년째 계시는데 거기에 교회를 만들고 정부에 허가가 난 음악원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임파선과 이쪽에 암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힘드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제가 좀

0: 이어갔으면 그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 전에 이미 공연이 끝나면 저는 케냐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이 열려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케냐에서는 자꾸 저보고 오라 그래요. 거기서는 점심에 1500명의 어린이들한테 점심을 주고 찬양의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국립음악원 비슷한 음악원을 만드는데 100명의 학생들한테 찬양을 가르쳐요. 정말 제가 그걸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했었어요.
1: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되거든요.
0: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생명을 드렸어요.
1: 네.
0: 생명을 드리기를 뭐 하나님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1: 아멘.
0: 저에게 아멘. 임하소서.
1: 아멘.
0: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1: 네.
0: 그래서 저의 열려지는 길대로 물론 제가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고난의 길에 있지만 편안해요. 잘 지내고 그다음에 잘 살고 있고.
1: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감독님처럼 정말 한평생 열심히 달려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또 시간 때문에 인터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0: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결정할 게 아니다. 틀림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1: 아멘.
0: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제가 이번에 도란노하고 책을 하나 써요.
1: 네.
0: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1: 네. 간절합니다. 네.
0: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제목이고요.
1: 네.
0: 저는 찬양설교 간증을 하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가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럴 겁니다.
1: 아멘.
0: 그리고 제 책도 관심 있게 봐주세요.
1: 네. 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도란노에서 10월 달에 네. 나온다고 하니까요.
0: 네.
1: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을 들으면서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생각이 나고요. 하나님께서 감독님의 길을 또 아름답게 하나님만의 생각으로 예비해 놓으셨을 거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다운 콘텐츠를 선물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멋지게 써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콘텐츠가 더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니까 감독님이 더 바빠지실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감독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길도 응원합니다. 감독님.
0: 고맙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시간 관계로 정말 두 편은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0: 할 얘기가 많은데
1: 네.
0: 또 뭐 이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1: 네, 책이 나오면 우리 감독님 한번 또 모시고
0: 네, 그러시죠.
1: 또 책 얘기도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0: 네네네.
1: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띄워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초대석 FEBC 초대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투란토토를 29년 29회 동안 연출하신 거죠?
0: 연출.
1: 네. 네. 29번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박현준 감독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간혹 이럴 때가 있죠. 분명 나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는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소리나 기도할 힘조차 없어 울고 있는 누군가를 마주했을 때

이럴 땐 나의 기도보다 그분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은 저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나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게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 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테너 조창호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 계실까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나눠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주신 분들 중엔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극동방송은 계속해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며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라고 은혜로운 찬양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도 그렇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 텐데요. 옹기장이가 찬양하는 기쁨 찬송 메들리로 함께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그림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요?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9507님, 찬송가를 필사하며 듣고 있습니다. 더욱더 은혜롭네요 하셨는데 성경이 아닌 찬송가의 가사를 아마도 필사하며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것도 참 의미로운 일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1124님, 휴가인데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집에서 보냈고요. 오늘은 주일 식사 당번이라 식사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휴가를 참 복되게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안한 쉼 주실 줄 믿고요. 극동방송 들으시며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주는 완전합니다. 바로 이어드릴게요.

네, 귀여운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너와 나의 모습이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 찬양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전해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쉼을 얻는 그런 한 주 꼭 지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다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좋은 뜻으로도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해요. 가령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말은 자연의 바람과는 다른 어떤 문제나 소란을 의미하죠. 이런 바람은 원치 않아도 우리네 삶 속에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회방하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면 참 나쁜 바람이죠. 그 순간 성도는 주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기어이 지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결국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순풍이 될 겁니다. 조찬피님의 찬양 오늘 첫 곡으로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조수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먼저 듣고요. 위러브의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9167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셨어요 신목사님. 네, 안녕하셨죠? 저는 한 달 넘게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기에 오늘은 방송을 들으며 말씀 듣고 은혜 누리며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 방송 들으면 부드러운 음성에 또한 사연 읽으실 때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셔요. 네, 9167님 사연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사연을 받으면 먼저 얼굴이 좀 빨개져요. 그리고 여름철에 막 얼굴이 후끈후끈해지면서 막 그러네요. 근데 읽으실 때 이제 진심으로 동감하시는 마음에 눈물 날 때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사연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정확히는 저는 이제 사연이 시각장애 때문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걸 하나하나 듣거든요. 근데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가거든요. 네, 그건 누가 뭐래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방송 사고를 낼 뻔한 적도 많아요. 이건 방송에서 막 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막 저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훅 들어와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슴에 정말 쑥 들어오듯이 그렇게 깊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막 그냥 괜히 웃음도 나고 뭐 그래요. 네, 그걸 어떻게 정확히 느끼셨네요. 근데 이렇게 같이 느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이거 느끼겠습니까? 공감하겠습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이런 주 안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생각 많이 들고요. 특히 정말 이 시간이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잖아요. 너무너무 힘이 됐고요. 그리고 수고하셔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냥 격려의 말로 들리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이런 성도의 삶 살자고요. 나뿐 아니라 옆에 그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람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고 그렇게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담긴 귀한 사연들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여러분 앱을 이용하면 또 이거 무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 텐데요. 먼저 강찬의 회복을 명하시니 함께 듣고요. 이어서 홍성선님의 담대하라 함께 듣겠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그야말로 자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안의 작은 스마트폰 속에서 사람의 심리 상담까지 하고 있으니

AI 만능 시대로까지 회자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할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죠. 아니, 할수 없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AI는 사람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도구인 것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주님의 능하심에 따르는 참 사람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요, 명철이죠. 불어 워십 앨범 중에서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누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극동방송 2016 썸머 스페셜로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도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사연을 하나 소개하며 방송을 시작하고 싶어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1: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이번 주에 성경 암송을 했는데 많이 떨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잘했습니다. 다음에도 씩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0: 우와,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성경 암송을 했다는 7215번 어린이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지요. 7215번 친구, 멋진 사연 감사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말씀도 전하는 친구가 되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기에 짠! 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이지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우리는 쥐어린이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전도사님 교회 친구들은 지난주에 체인지 업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비록 유치부 어린 친구들이지만 여름 성경학교 시작 전부터 성경학교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했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눈빛은 마치 눈에 보석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반짝였어요. 작은 즐거움에도 기뻐하고 그 작은 즐거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친구들을 바라보는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GR이니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친구들로 변화되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요.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GR이니 친구 중에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시작될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미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친구들이라면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또한 앞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의 2016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되며 믿음으로 짠! 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짠!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짠 찬양과 LJU 작은 예수의 모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옹기장이 키즈의 하나님 나라, 국제 윙윙스쿨의 내 마음의 한자리, 이렇게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지하린이 주일 방송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지하린이 시간에 듣고 불렀던 다양한 찬양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입술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래요. 친구들,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이 여름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지하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aise Praise Richina Ye.
1: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2: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And when you pass through the rivers, they will not sweep over you. When you walk through the fire, you will not be burned. The flames will not set you ablaze. Isaiah chapter 43, verse 2. Amen.
1: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Jeannie Yu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very happy that you are back everyone.
2: You know, there are times in life when the waters seem deeper than we expected.
1: 네, 우리 삶에는요, 생각보다 물살이 깊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2: Sometimes we face challenges that leaves us wondering how we will make it through.
1: 때로는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을지 막막한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2: But today's scripture offers us a promise, not just advice.
1: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의 약속을 들려주는데요.
2: God does not say you will never face deep waters.
1: 하나님은요, 너희는 깊은 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2: Instead, he says,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1: 대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2: I will be with you.
1: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 What a comforting promise.
1: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그런 약속입니다.
2: Just the river continues to flow around the rocks in its path. God's grace continues to carry us through every season of life.
1: 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듯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삶의 모든 계절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2: We may not know what lies ahead, but we will never walk alone.
1: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기억하자고요.
2: As we spend this time together, may our hearts be strengthened by the assurance that God is always with us.
1: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2: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Hope you are ready. Come on, let's go.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The prophet Isaiah spoke these words to God's people during a time of deep uncertainty. 이사야 선지자는요, 깊은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They had lost their homeland and many wondered if God had forgotten them.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But instead of saying you will never face trouble, God gave them a greater promise.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He said,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Think of a child crossing a river with a loving father. The river is still there and the current is still strong. 네,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강을 건너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은 여전히 있고 물살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What gives the child courage is not the absence of danger, but the presence of the father.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것은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Perhaps that is the message God wants us to hear today.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것인지 모르겠습니다. The waters may rise, but we do not face them alone. 물이 깊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물을 혼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The one who created the rivers walks beside us every step of the way. 그 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요. And that promise is enough to give us strength for today and hope for tomorrow.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고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자고요. Amen.

Amen. As we close today, let us carry one promise with us. 네,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의 이 한 가지 약속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I will be with you.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Notice that God did not say if you pass through the waters. 하나님은 혹시 물을 지나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He said, when you pass through the waters.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There will be rivers to cross in every life.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건너야 할 강이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tears, unanswered questions, and days when our strength feels small. 눈물이 나는 날도 있을 거고요. 또 답을 찾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힘이 이제는 다 한 것 같이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But there is one thing that never changes.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We never cross those rivers alone. 우리는 결코 그 강을 혼자 건너지 않는다는 그 사실요. The God who formed the mountains, who knows every star by name, is also the God who gently holds our hand. 산을 지으시고요.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다정히 붙잡고 계십니다. One day we may look back and realize that what we feared most became the place where we experienced God's presence most deeply. 언젠가 뒤돌아보면 가장 두려웠던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So whatever river lies before us this week, let us take the next step in faith. 이번 한 주 또 우리 앞에 어떤 강이 놓여 있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보는 겁니다. Because His promise is greater than our fear and His presence is stronger than the current.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시고요.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떤 물살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Everyone, thank you for spending time with me today.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 잊지 말자고요. I'll be back next time, everyone. And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God bless you. Jeannie Yu였습니다. Bye.

안녕하세요. 천연향기의 윤선영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데요. 사탄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

를 찾는다고 했으니 그들의 공격은 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사탄은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면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우리는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참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겠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 감사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모두 승리를 맛보게 됨을 믿어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은 송경미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 찬양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에 문을 열게요.

오늘의 첫 곡은 송경미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 함께 들으셨습니다. 비통과 복수를 향하는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도록 하시며 내가 갚아주겠다는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심과 비통함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우리의 원한을 친히 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데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정의감을 희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공정하고 더 철저하게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물러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 갚음의 반대는 공정히 판단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조주영 씨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어서 한홍지 목사님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함께 들으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사명이 될 수 있다는데요. 남다른 시련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시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기에 청소년기 방황, 학업이나 취업의 실패 또는 가족의 죽음, 재정적 파산, 특수한 질병 등 다양한 아픔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시련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깨달음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데요. 아픔은 하나님

먼저 들으신 곡은요, 동방현주의 사명, 이어서 옹기장이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들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몸에서는 늘 예수님의 짙은 향기가 나야 하는데요. 예수님 닮은 거룩한 습관과 영성을 가져야 썩어가는 이 세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우리가 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더러워진 세대를 꼭 치유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워지시길 축복하며, 오늘 함께 하신 찬양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은혜 가득함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산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한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한 수도원에는 커다란 돌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하고요. 그 돌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 처음에는 수도사들에게 전하는 경계의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 됐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깨어있다는 건 그저 밤을 새우는 일이 아니죠. 기도를 놓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부흥한국 싱어즈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끝을 바라보면서 늘 두려움에 떨며 살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일 겁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Thanksgiving 밴드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The Calling Worship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시와 그림의 임재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준비보다 먼저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 주리의 예수 담기를 어노인팅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왔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또 사랑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찬양 보내드리죠. 소리엘의 그의 생각, 브렌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온누리 교회 파워스테이션 팀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세 곡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박종호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오늘 이야기는 성경의 첫 번째 성서인 창세기의 22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강력한 믿음

0: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민족의 아버지라는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험난했던 시기에 대해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끔찍했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에 대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미천한 주님의 종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1: 내게 할 일을 주겠다. 내 아들 이삭을 데려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모리아산 꼭대기로 가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너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 높은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에게 속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나는 그 어떤 물건이나 인간도 다 제거할 권세가 있느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기 때문이다.
2: 가장 높으시고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신성하신 하나님, 저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집도 버리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왜 제게 이토록 무자비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제 아내도 슬퍼할 것이고 그 무엇도 그녀를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저에게 아이를 주지 말지 그러셨습니까? 오, 하나님, 제발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3: 아버지! 아버지! 아, 왜 울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제가 물을 떠올게요. 아버지, 제가 얼굴을 닦아드릴게요. 아, 얼굴이 전부 먼지투성이네요. 흙을 뒤집어 쓰기라도 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하인을 데려올까요?
2: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된다. 특히 너의 어머니 말이다.
3: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따를게요.
2: 가서 양들이나 돌보거라. 안 그러면 양들이 길을 잃을 거야. 어서, 어서 가거라.
3: 하지만 제가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 하인을 불러서 침대로 모시라고 할게요.
2: 난 괜찮다. 이제 가거라. 잠시만 혼자 있고 싶구나. 잠깐 쉬었다가 집으로 돌아가겠다.
3: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언덕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부르세요. 아버지, 괜찮으신 거 맞죠?
2: 그래, 아들아. 난 괜찮다. 가서 가족들을 돌보거라. 그 순간 저의 삶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는 사라졌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주님은 제게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땅에 누워 눈물을 쏟으면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갓난아이처럼 약하고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에게 베푸신 선을 돌이켜보

0: 철저하게 스스로를 분석한 귀야. 가까스로 힘을 내어 제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엘리에사라.
2: 예.
1: 아넬과 에솔 그리고 맘루를 불러오거라. 그리고 모리아로 떠날 준비를 해라.
2: 예.

0: 것입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데려가실 것입니까?
1: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을 잘 듣고 네가 알아서 준비를 하거라.
0: 알겠습니다, 주인님.
2: 내일 모리아로 떠난다고요?
1: 그렇소, 여보.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할 거요. 빵, 치즈, 무화과 빵 등등 모든 음식이 준비됐어.
2: 이삭은 아직 어리잖아요. 꼭 데리고 가야 해요.
1: 그렇소. 하나님께서 꼭 이삭과 함께 가라고 요구하셨소. 강한 나이니까 여행도 무리 없이 잘 해낼 거요.
2: 아휴, 사람들이 오네요.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빵과 포도주를 대접할게요.
1: 난 내일 새벽에 모리아로 떠날 것이야. 애설과 맘루는 내가 없는 동안 사라를 잘 보호하고 제사를 잘 지키도록 해라.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엘리에셀과 아내는 나와 함께 떠날 것이다. 6일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길면 40일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일단 20일치 식량을 가져갈 것이고 필요하면 더 챙길 수도 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바로 준비를 시작하거라. 모리아라는 이름에는 음악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프나 플루트 연주자라면 아마 그런 면을 음악으로 승화시키고 싶을 것입니다. 사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절망을 뜻할 뿐입니다. 정말로 혐오스러운 이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라의 귀에 들어갈까봐 가까운 친구나 믿을 만한 하인에게도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번제를 드리기 위한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인들에게 시킬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라와 식구들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고 닭이 울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0: 주인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 자, 출발하자.
3: 아버지, 아넬이랑 같이 앞에 타도 돼요? 아넬이 자기랑 같이 타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1: 그래라, 아들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3: 네.
0: 저, 주인님, 제가 간이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그래, 엘리에셀. 넌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했으니 그런 너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디 말해보거라.
0: 주인님은 이삭 도련님의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울 수는 없을까요?
1: 이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솔직히 털어놓아야겠다. 내 심장이 터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그동안은 내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너에게 총 책임을 맡겼었지만 이번만큼은 네가 나와 함께 오기를 원한 이유가 있다.

0: 스님께서 내게 아주 고통스러운 임무를 주셨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구나. 모리아 산에서 바칠 제물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될 것이다.
1: 주인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군요. 주인님을 돕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0: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할 당시에 내게 하가를 데려다 주었고 그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너도 알겠지만 이삭이 태어난 건 정말 기적이었다. 그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90이었으니까 말이야. 두 아들이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때 나는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이스마엘이 떠났을 때 내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다. 그 아이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나의 뼈와 살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스마엘이 한민족의 선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셨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의 상속자가 됐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이 땅의 흙만큼 많은 후손들이 이삭을 조상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난 너무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1: 주인님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셨군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주인님의 처지를 대신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눈물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을 편안히 다녀오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넌 정말 좋은 친구구나. 오늘 나는 너무 외롭구나.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나를 저주하시는구나.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구나. 제게는 엘리에셀의 존재가 절실했습니다. 그는 제 쓰라린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들을 되새기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돌이켜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저로부터 큰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축복한 이들을 축복하셨고 저를 저주한 이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신앙으로 가득 찬 이방의 땅에 갈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래에서도 그리고 베델에서도 저는 예배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라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원했던 왕들로부터 사라를 되찾아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저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부유해졌고 저와 함께 다닌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롯과 제가 분리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롯이 가축들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고 하나님은 그런 저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0: 주님은 또다시 약속하시기를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저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롯이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겼을 때 롯을 구하는 전투에서 하나님은 제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이자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반신반의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과분한 신의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세를 얼마나 많이 되풀이하셨는지를 돌이켜보고 나니 믿음이 다시 자라났고 용기가 커졌으며 그분을 따르겠다는 의지가 공고해졌습니다.
1: 주인님, 아들과 이삭이 돌아왔습니다. 반나절만 더 가면 강도들이 급습했던 흔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0: 우린 언제나처럼 정오의 휴식을 가질 것이다. 아내는 가서 주변을 둘러보거라. 막사 주변에 망을 설 만한 곳이 있을 것이야.
2: 아버지,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활과 화살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보호해드릴게요.
0: 아들아, 왜 쉬지 않느냐?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2: 아버지, 저도 이제 남자예요. 싸울 수 있다고요. 칼도 잘 다룬단 말이에요.
0: 그래, 그래. 너의 실력은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가서 칼날이나 갈아두거라.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 말이야.
2: 네, 그럴게요. 아버지 칼도 갈아드릴까요?
0: 괜찮다. 내 것은 이미 준비해두었다.
3: 젊은이들에게 전투는 모험처럼 신나는 일이지요. 그 끔찍한 광경을 직접 본 적이 없으니 말입니다.
0: 그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비명 속에 죽는 걸 못 봐서 그렇지. 전투는 모험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배운 진리는 그렇다.
3: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바위 그늘로 가시지요.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0: 움직일 때가 됐다. 짐을 챙기고 준비를 해라. 해질녘까지는 무리아에 도착해야 한다.
1: 주인님, 아내리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볼까요?
0: 주님은 여기로 오라는 명령을 주신 후에는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또 다른 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
3: 문제 없습니다. 강도들도 없고 길은 안전합니다.
0: 수고했다, 아넬.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하고 여기서 좀 쉬다가 오거라. 나중에 출발해도 금방 우리를 쫓아올 수 있을 것이야. 자, 엘리에셀 준비를 하거라. 가자.
1: 예.
0: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으셨고 환영도 보여주지 않으셨으며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명령을 주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이삭은 저와 아내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우리는 험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서 더욱 음침하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생명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0: 엘리셀과 아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삭과 저는 따로 나왔습니다. 이삭은 이것저것 질문을 해댔습니다. 이삭의 얼굴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삭은 등에 나무찜을 젓고 저는 불을 옮겼습니다. 어린 이삭의 몸을 태워버릴 불을 말입니다.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과 저는 단둘이 죽음의 언덕을 올랐습니다.
1: 아버지, 양은 어디 있죠? 제물로 쓸 양이 없네요.
0: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완벽한 양으로 말이다. 저기 위에 산 중턱에 튀어나온 곳이 보이느냐? 바로 저곳이다. 자, 이사, 나무를 내려놓고 제단 만드는 것을 좀 도와다오.
1: 자.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버지가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번제에 쓸 동물을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0: 아들아, 주님은 너의 목숨을 요구하셨다. 네가 바로 제물이 될 것이야.
1: 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많은 자손을 낳고 한 국가의 선조가 될 거라고요. 저를 제물로 바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0: 나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밖에는 나도 아는 것이 없다.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지.
1: 아버지.
0: 그래.
1: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거예요. 저의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주저없이 드리겠어요. 저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모두 이루어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
0: 자, 이삭. 여기 눕거라.
1: 네.
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0: 저 여기 있습니다.
2: 내 손을 아들에게서 떼어놓아라. 손끝 하나도 다치게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 너의 외동 아들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것을 알았다.
0: 저 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삭, 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자꾸나.
1: 네.
2: 내가 나의 명령을 따랐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몇 배의 복을 내리겠노라. 너는 자손 대대로 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너의 후손들은 하늘의 별들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할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으므로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1: 아버지,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0: 그래.
1: 하나님은 정말 경이롭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오늘 전 영원하신 분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0: 맞다, 아들아. 후손들까지 모두 축복을 받았으니 우린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아브라함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시험을 겪을 때마다 우리 곁에 있어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 양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위대한 권세와 지혜 그리고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바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일 드라마 성경 속 인물들의 위대한 시험 두 번째 이야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노인 아브라함.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께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값진 것들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언젠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급함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광주 남성합창단의 주는 반석, 어노인팅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기뻐하며 경배하세로 함께 하실게요.

감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안부를 묻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이어서 지선님의 감사, 김명선님의 내 하나님은 으로 함께 하실게요.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이라는 선물,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지나갔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천국의 달력에는 일주일에 7일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을 거룩하게 사시며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일에 바쁘시지요. 주방의 싱크대를 성소로, 커피점을 장막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영적 모험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서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아내나 자식보다도 먼저 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최초의 부부는 순결했지만 그 손은 흙투성이었죠. 하나님은 몸이 건강한 모든 이에게 그분의 동산을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를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동방현주의 He Knows Me,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마음 자세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찬양 두 곡 연이어 듣습니다. 워킹 프레즈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리고 주는 나의 전부 되시네,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언제였는가? 당신이 맡은 중대한 일을 헌신적으로 해내면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내려다보시며 미소 짓는 것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실 때 당신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 일을 할 때 창조주께서 주신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에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글을 쓰는 일이든 간호하는 일이든 가르치는 일이든 노래 부르는 일이든 디자인하는 일이든 상담을 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신 영역을 발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만복을 발견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을 알 때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공허한 것을 추구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그분을 섬길 때 당신은 행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당신이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rown Him with Many Crowns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지음받았을까? 네, 하나님이 한 가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꼭 주셨다고 하는데요. 사랑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유, 예언, 말씀의 은사 등 정말 다양한 은사들이 많습니다.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민호기님의 십자가의 전달자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중세의 현자로 알려진 한 목회자가 가장 아끼는 두 제자와 야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닥불을 앞에 놓고 밤새도록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목회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끝나고 동이 트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 제자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동은 이른 아침부터 틉니다. 머리 위에 나무에서 열린 열매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을 때가 아닐까요? 스승은 자신의 질문은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로 보이는 사람은 마음의 진리에 동이 튼 사람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아직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직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다. 너희 마음이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에 있는지 항상 조심하거라.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있다면 모든 동역자가 형제 자매로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주신 이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이유는 먼저 사랑하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라는

방금 들으신 찬양은 시편 128편 말씀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곡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찬양하는 가야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빛의 사자들이여 이 찬송가는 전도 찬송가답게 힘찬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는 누이스에 의해 작사되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이력은 없습니다. 이찬송 시의 성경적 배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이 찬송가의 곡조는 제임스 에드워드 존스가 작곡한 것입니다. 이 곡의 판권을 해리스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곡조는 미국의 근대 복음 찬송가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한국에서는 성결교 찬송가집인 붕성가에 처음 수록되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시와 그림의 비상 듣고 오겠습니다.

이어드린 신곡은 시와 그림의 승리자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고 형통한 길이며 빛의 사자들처럼

비상을 향해서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빌리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면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모의 무형자산, 영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 이해하죠. 하나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도 건강해야만, 행복해야만 그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된다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행복의 조건은 뭘까요? 건강의 조건은 뭘까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교훈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티끌에 지나지 않고 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27절에 말하고 있지만 사실 18장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아시는지, 어떻게 존귀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가 있고, 아브라함 자신도 당신의 어찌 보면 자녀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이 롯의 가족, 이 롯의 가정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기는 부족하고 참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면은요, 너무도 존귀합니다. 너무도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1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내가 하려는 것은 뭘까요? 그 앞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변방에 있는 그 도성들이 너무 영적으로 부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패한 가운데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굽어 살피셨고 또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천사 둘을 그 가운데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낸 그 천사가 직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들려요.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읽은 17절 말씀처럼 이와 같은 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비밀로 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선 또 어찌했어요? 자기 아내를 숨기면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를 그 옳지 못한 환경에 내놓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뿐만인가요? 그가 창세기 16장으로 가보면은 그가 나름대로 다른 그러한 관계 속에서, 다른 여자 속에서 그 태어난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인즉슨 아브라함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인간 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남다르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니, 아브라함이 어쨌길래요? 그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길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나는 현대판 아브라함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듯,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허락된 귀한 선물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두루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혹여 곁길로 가실 수도 있어요. 교회랑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때 아브라함을 그냥 패스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 가정을 들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

그 거룩하심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하는데요. 그곳에 만약 의인이 있으시다면 어찌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 아시겠어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

10명까지 내려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했을까? 이것은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요? 롯의 가정을. 그래서 결혼을 했고 자녀들이 생기고 그랬으면 아마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10명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으마.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과정 속에서 창세기 19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멸망되는 과정 속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요, 미르신 거예요. 미르신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33절이 저에겐 감동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저 말씀은 뭐예요? 서로 흔한 말로 딜하는 거였어요. 저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다고 말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힘들어져 버려요. 요즘 한 나라의 관세, 그 흔익을 전쟁이라고 말을 하대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절대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듯이 대하실 것이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뭔데? 어찌해서 그런 건데? 이걸 여러분 우리는 언약관계다 이리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하는 곳의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건 아브라함이 계약서 쓴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값과 을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나랑 약속하자.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고 그러지 않냐고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뭐 특별히 한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가요? 우리가 뭐 특별히 그분 앞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잘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티끌에 지나지 않지 않나요? 우리도 죄, 그 하찮은 것 존재에 지나지 않지 않나요? 실패한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가족조차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인정하겠다.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듯, 롯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듯,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이듯 우리가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기도함을 받았고 커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는 저축하는 것과 같다. 기도의 저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인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복주세요. 품에 안고 기도하고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모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 옳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 뜻에 맞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고 곁길로 나갈 것 같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히 인도해 주셨어요. 특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당신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물질의 종이 되고 권력의 종이 되고 나름대로 쾌락의 종이 될 것을 너무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겁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왜 법궤를 앞세워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지도자요 나침반이요 주님이 되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아닐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쓰면 각 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이곳에서 돌들을 취해라. 그리고 가지고 나가라. 여호수아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이 왜 섰는지를 후대들이 물을 것인데 봐봐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이 돌탑이 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그 분명함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란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단다,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했어요. 저희 아이에게 아빠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고 엄마를 만났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가를 내가 정리해서 우리 아이한테 말을 해줘야 되겠다. 기회를 엿보던 중 그날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단다. 얘야, 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란다. 하나님이 너의 인도자가 되실 거란다. 너도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목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는 거란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란다.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너의 유익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워라.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오셨는데요, 제가 주님의 교회를 옳게 세우려고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 거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저의 역량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끔 하려고 하나하나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돌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정렬을 딱 해가지고 여리고성, 그 성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뭐하냐? 하나님 보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스탑! 그게 너희에게 먼저가 아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서 오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 저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인 것, 나와의 언약관계로 들어가자. 그 언약관계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말 들었더랬어요. 돈을 잃으면 뭐 조금 잃는 거고, 건강을 잃으면 뭐 이런 거 이야기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신앙 넣어보셨어요? 하나님 믿는 거 그 안에 넣어보셨냐고요. 아이들이 학교 진학하면 그 진학하는 가운데서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조금 원하는데 안 됐다 치자고요. 얼마나 낙심합니까? 직장에 사업이 조금 그렇다 치자고요. 그때 얼마나 상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할 때, 교회 안 나올 때, 하나님 안 믿을 때, 곁길로 막 갈 때, 그때 어느 정도 아파해 보셨어요? 아파하셔야 됩니다. 애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주권자라고. 그러면서 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변변치 못하면 그런 이야기 못해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확실하면, 저 천국이 믿어지면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요, 천국에서 사는 건 영원한 것이다. 이걸 믿으면요,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나는 영원치 않으라는 것을 버리노라.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얘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고. 얼마나 그것이 귀하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솜이 먹고 동록이 생기고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구멍도 나고 누가 훔쳐가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강론해라. 잘 설명해 주어라. 잘 설명해 주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6장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4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다고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리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가짜와 거짓,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하잖아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 참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생각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 자녀 농사에 실패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사무엘이. 사무엘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냐고요. 그런데 자식 농사에 실패했어요. 게다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제사장인 엘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반면교사로 삼는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데도 사무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 어떤 아들들이었어요? 참 저는 죄송하지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가 안 돼. 이런, 죄송해요, 이런 짓을 하는데 에비가 말이죠, 어떤 짓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순한 표현이에요. 그 17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 재물 중에서 좋은 것을 지가 골라가집니다. 골라가죠. 이런 불행한, 이런 불량자가 어디 있을까요? 게다가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가 아버지가 말이죠.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엘리가 듣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들은 이 아버지 엘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23절입니다. 23절. 아니, 22절부터 볼까요? 죄송해요. 22절 보여줘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러면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비로서? 결단을? 듣노라. 근데 우리는 뭐 말이라고 하는 게 뉘앙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저 문장의 뉘앙스는 상당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 부드러움이 그 다음 절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추상과 같은 언명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얘들아 제대로 했는지요? 그러지 말아라. 이 정도는 약해. 네 이놈 그러면 안 된다. 알았어. 맞춰요 빨리.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저기 뉘앙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야 왜 그래? 이 어른이 늙으셔가지고 왜 그래?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죽습니다. 죽는데 성경은 많은 어떤 그 생각을 담아서 한 절 한 절을 기록을 하잖아요. 18절을 하면 4장 18절을 보면요. 요 절에 아비 엘리가 어떤 자세였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이제 빼앗겼어요. 빼앗겼다고 하는 걸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궤를 말할 때 저 궤가 어떤 걸까요? 저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것보다도 이 아비가 뒤로 자빠지는 게 맞죠? 자빠져서 그렇게 목이 부러지는 이것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많은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저게 뒤로 넘어져서 죽게 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몸무게가 나간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많은 뉘앙스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아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비대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비대하다고 하는 게. 그저 자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자식이 어떻게 되건 상관 안 하는 거죠. 그저 자식들도 그냥 배나 불리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옳게 서야 된다. 별 관심 없었어요. 별 관심.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들아 나 들었는데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어요? 휘철이 들어야지. 제가 아는 어느 회장님은 당신의 아들이 당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주었던 거 다 잘르더라고. 카드 끊고 다 뺐더라고. 그건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옳게 키워보려고. 옳게 키워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이 나중에 아 이게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살고 사람들의 뭐 흔한 말로 유명해지고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 이 양반이 잠언 18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0: 오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내가 예전에는 지혜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예전에는 뭐 금, 뭐 예전에는 군사, 예전에는 명성이 있다고 하는 게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하다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온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엘리가 왜 그래? 요 정도로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이 세상에서 잘못되면, 이 세상에서 원대로 안 되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땅 꺼져라 한숨을 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올 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언젠가 돌아오겠지. 죄송해요.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옳게 만난 분 맞나요? 옳게 만난 분? 진짜 땅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가슴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주세요.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손녀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잠언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쉴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쉴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이 시간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 쉬운 클래식. 저는 김아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어떤 한 주를 보내셨는지.
3: 오늘 제가 하은 PD님께 미리 주제를 보내드렸어요. 네. 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 좌절금지.
3: 네. 네. 좌절금지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있고요. 음재생들이나 예고생들은 실기시험을 끝내고 네. 평가지를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정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나도 평생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점수라는 걸 계속 받으니까요.
2: 그렇죠.
3: 그것이 끝이 나지를 않는구나. 내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더니 제자들이 계속 그 점수표를 들고 저한테 오니까요. 그런데 항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노력 대비 성과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스스로 판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그 양단의 기분들이 항상 교차가 되는 지점들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는 조금 지친다. 정말 많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지쳐서 처져 있으면 아이들은 훨씬 더 힘이 들겠죠. 그래서 좌절 금지입니다.
4: 아.
3: 좌절하고 싶어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데 저는 찬양으로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송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네. 준비했습니다.
4: 정말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마음에 쉼을 얻는 네.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3: 네.
4: 오늘 첫 곡 찬송가 함께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06장.

0: 네, 오늘 찬송가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라는 주제 찬송가 먼저 나눴고요.
1: 네.
0: 오늘 좌절 금지에
1: 네.
0: 대한 이야기 이어갈 텐데
1: 네.
0: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좌절 금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저만의 작곡가들을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 작곡가로는 핸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핸델은 굉장히 외부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큰 성공을 이뤘고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대단한 칭송을 받으시면서 활동하셨던 분야가 오페라입니다. 그런데 오페라는 조금 힘든 것이 그 나라의 언어로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귀족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오페라이기 때문에 계속 폭넓게 발전하기는 어려웠겠죠. 그리고 경쟁하는 대상들이 계속 있었을 테고요.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셨다가 어느 순간 몰락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드셔서 뇌졸중이 오고요. 한쪽에 몸이 마비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거의 이 지경이면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음악을 그만두든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핸델은 정말 나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온천으로 가셔서 어떤 의사가 권하는 시간보다 본인이 조금 더 애쓰고

0: 만들고, 그러니까 재활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서 개척한 파트는 어떤 파트냐면요. 오라토리오라는 파트입니다. 오페라가 어려웠던 이유는 편성이 크기 때문에 무대 연출하느라고 거기에 대한 금액이 지불이 많이 되고 또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섭외해야 하고 였다면
1: 네.
0: 오라토리오의 중심은 종교입니다. 성경의 내용들 이걸 가지고서 웅장함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여러 가수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하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영어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서민들까지도 이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폭넓게 층을 넓히셨고요. 그래서 누가 생각할 때는 아, 저 사람 이제 끝이 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1: 다시 한번.
0: 거기서부터 다시 도약을 하셨습니다.
1: 와.
0: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건요. 메시아를 작곡하신 분이 헨델이라는 것은
1: 네.
0: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2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신 느낌으로 식사도 안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끝내셨는데 그첫 공연의 수익금을 다 기부를 하셨어요.
1: 전부
0: 너무,
1: 다요?
0: 네. 너무나 큰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부와 명성을 가져봤던 사람이 나의 모든 걸 그것도 첫 수익에서 내어놓는 것은
1: 쉽지
0: 쉽지
1: 않죠.
0: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곡을 준비했냐면요.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곡입니다. 메시아의 서곡을 준비를 했고요. 절망도 담겨 있고 희망도 담겨 있고 나아감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을 때 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바라본 사람이 헨델이다 라는 점에 주목해서 이 곡을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동안은 이 메시아라는 곡을 그냥 곡 자체 또는 그 곡이 담고 있는 의미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핸델이라고 하는 한 인격에 초점을
0: 그렇습니다.
1: 맞추고 감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첫 번째 클래식 곡이었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라는
1: 네.
0: 곡이었고, 사실 워낙에 유명한 네, 또
1: 맞습니다.
0: 서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이라서
1: 네.
0: 익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헨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약간 감상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곡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고통을 받았던 작곡가의 대명사라고 보통 설명을 드리면 이분을 말씀하세요. 어떤
0: 네.
1: 작곡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베토벤이죠.
1: 그렇죠. 베토벤은 청력에 이상이 있었다까지로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비교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화가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을까요? 네,
0: 없죠.
1: 상상만으로 그려야 하겠죠. 그것만큼의 타격이 음악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하은 PD님, 베토벤이 어느 즈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연령대를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0: 연령대요?
1: 네.
0: 제가 상상하기로는
1: 네.
0: 글쎄요, 한 20대 후반?
1: 20대 후반 굉장히
0: 네.
1: 가깝게 오셨어요. 저는
0: 그래요?
1: 사실
0: 네.
1: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다 들리는 영역에서 하셨겠지? 한 40대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20대 중반부터 귀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이미 들리지 않는 그런 영역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피아노 소나타 중에 8번 비창 2악장을 들려드릴 텐데요.
0: 네.
1: 이미 베토벤이 절망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작곡한 곡입니다. 1악장은 사뭇 비장하고 무언가 정말 본인의 감정을 담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2악장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그런 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떠나서 평화를 얘기하고 싶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아다지오 칸타빌레 느리고 노래하듯이라는 아름다운 글귀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곡입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8살에 작곡한 이 곡을 쓰시고 나서 나의 이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내팽개쳐졌다라는 마음도 전제되어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악장 한번 감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절망이 있었던 베토벤이 어떻게 다시금 일어섰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0: 네, 많은 아픔을 겪었던 작곡가죠. 베토벤의 비창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하은 PD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일을 다들 하고 싶어 하죠. 그걸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고요. 하은 PD님은 아마도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0: 맞아요.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 좌절이라는 걸 겪으실 때가 있었지
0: 있죠.
1: 않았을까.
0: 너무 많았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0: 사실 제가 이 직업을 처음에 준비할 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준비생일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좀더 준비 기간이 길었거든요. 7년이 걸렸어요. 웬만하면 2년 안에 정확하게 어떤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많이들 포기하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할 때 코로나라는 선물을 주셔서
1: 한 3년은
0: 묶여 있었죠, 그냥. 근데 포기를 할 수

0: 수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확실히 무언가를 붙잡는 소나기의 그 힘을 좀 드리는 그런 힘으로 버텼던 것 같고 네. 제가 이 직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네. 제 주변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7년을 준비했는데 이만큼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버리면 얼마나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
1: 알죠, 그 느낌.
0: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네. 초반엔 힘을 많이 줬거든요. 네, 네. 어떻게든 제대로 읽고
1: 잘해보고 싶고
0: 네, 잘하고 네. 싶고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힘을 준 것들은 좀 뭐랄까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청취자의 입장에서도 네네. 어색하게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들보다 잘하는 1등은 아니더라도 네. 모두와 함께 가는 꼴등이 더 아름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일까요?
1: 저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악기 하시는 분들은 직업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한쪽 근육이 계속 뭉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될 때들이 간혹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아주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골프 치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제 몸이 틀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을 때는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은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근데 힘을 잘 못 빼시네요. 힘을 못 빼시고 꽉 힘을 주고 있는데도 이 아픈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라고 하셔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것은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 힘을 빼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상태이구나. 나는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아멘. 들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 스스로 완벽할 수 있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0: 그렇죠.
1: 저도 공부할 때 이렇게 내가 먼지 수준이면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수많은 얘기들을 또 저의 간증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면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
0: 아멘.
1: 그러니 나는 좌절할 수 없다.
0: 아멘.
1: 입니다. 여러분께 그래서 오늘 던져드린 주제가 좌절 금지입니다.
0: 아멘.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수님의 말씀 따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넘치도록 채워주고 계시나 봐요. 저는 아멘. 매번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마다 되게 은혜를 받거든요.
1: 감사합니다. 네,
0: 그래서 앞으로 하는 그런 시간들도 기대되지만 정말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제가 참 은혜 받아서 스스로 묵상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네. 넉넉히 누리시는 그런 교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오늘 쉬운 클래식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율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주님은 과거에 못된 깡패를 불러 목사로 세워 주님을 위해 크게 사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의 초대교회 시절에 크게 쓰임받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무서운 깡패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목사가 되었고 신유 은사를 받아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으며 부흥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에 참여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답니다. 그때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냐? 라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걸고 김 목사님을 사정없이 때렸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 술 취한 사람은 다 때렸다 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김 목사님은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내가 김익두입니다 라고 말했고 김 목사님의 말을 듣자 그 술 취한 사람은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싹

바싹 엎드려 빌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됐고 훗날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선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곡이었습니다. 조찬미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 죽음을 이기는 삶,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영원히 지속될 영광에 대한 보증을 읽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하늘나라에 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죠. 이 일을 향해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찬송이 있죠. 미국 시카고의 레벨 출판사 회사 사장 플레밍 레벨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자 예수님이 남은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묻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는 말씀. 이 본문의 내용에 큰 은혜를 받아 1874년 주일학교 기관지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간행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찬송가 가사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찬송

찬송을 작사 작곡하게 되죠. 이 찬송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송정미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찬송가 200장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좋은 말씀은 방금 찬송 202장에서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요절이 되는 말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는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시니 우리가 기뻐 뛰며 춤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궁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행복을 누리며 기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현주님의 음성으로 예수 사랑가 들으시겠습니다.

찬양 베스트 음반에서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누구나 새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후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높이자 사울 왕이 시기 질투가 발동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 붙잡으러 다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6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얼마든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편 94편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주의 말씀이라는 고백이죠.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그의 선교 활동 중에 어려움이 많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많았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위로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데다가 때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던 사람들 틈 속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나는

나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고 위로받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낙심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위로가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항상 함께 계신 주.

찬송가 365 앨범 중에서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가출하여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고 거짓 신세가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나와 있다가 탕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지난날 잘못을 책망하지 않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재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토록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용서 때문에 죄 많은 우리의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는 가장 기쁜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두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돌을 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죽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찬송가 536장 끝찬양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극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

01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본의 하루야마 시게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건강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에 6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둘째, 적절한 잠을 자라. 셋째, 식욕을 절제하라. 넷째, 화를 내지 마라. 다섯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 그는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있어서 필요한 여섯 가지, 여기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의 평안이었는데요. 이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많은 방법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제시한 이런 방법은 잠시 잠깐의 평화는 줄 수 있지만 지속되는 평화, 즉 참된 평안함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평안함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가지고 있고 오직 한 분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0: 하고
1: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2: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3: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4: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7: 극동방송 써머.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쌰!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습니다. 거친 파도는 대포를 묶은 쇠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에서 이리저리 뒹구는 이 대포를 고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대포를 고정시키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선원들은 태풍이 아닌 배 안의 대포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몰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배 안에서 제 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들인데요. 이 세상 모든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외부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대포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참된 평안함을 얻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주님의 종인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죽기 살기로 붙듭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내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근심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위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만 힘과 자양분과 위로와 소망을 찾을 겁니다. 아무런 생각도 못할 만큼 혼란스럽고 걱정이 된다면 당신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의 문제, 두려움, 의심, 걱정, 역

역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분이 마음에 말씀하시고 정신을 고양시키며 영혼을 다독일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갈망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제가 읽고 알고 공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평안함입니다. 만일 평안하지 않다면 제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먹고 입고 누려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것 아닌 일에 금세 흔들리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러기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죠. 누구든 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명의 한계로 인해 도저히 우리 힘으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한계와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평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평안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위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복들을 즐겁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찬송 소리가 혹은 따뜻한 미소 한 번이 또는 남을 위한 작은 손길 하나가 위로의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길 바라면서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힘있게 찬양드리며 걸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 CCM 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무엔의 찬양, 그리고 오늘의 첫 찬양이었죠. 여러분을 힘차게 축복했던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강한 팔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소프라노 고선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엔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기쁜 소리 들리니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김대환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 그리고 더 프레이어 함께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서머 스페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정성스럽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즐거움으로 찬양 부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0: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할렐루야. 여수 서문화교회 문정태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조와 더불어 살아오다가 날마다 날마다 울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여수 서문화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고백적인 시를 매일매일 읊조이게 됩니다. 내가 사업을 계속했다면 좋은 자동차에 고급 아파트에서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지금 초가집에 살고 연식이 오래된 덜덜한 차를 타고 식은 밥에 물을 말아먹는다고 해도 지금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네. 네, 맞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 세상 삶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곧 겨울이 오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머지않아 풀처럼 꽃처럼 나무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뻐 죽을 것 같은 손자 손녀들이 당신을 얼마나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당신이 타고 있는 고급차도 당신의 저금 통장도 이제 50년 후에는 다른 사람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냐? 대신 내 죄값을 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가게에서 외상을 졌으면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값을 다시 갚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상값을 대신 갚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직업이 목사라 장례식을 많이 집례합니다. 특별히 화장장에서 마지막 예배를 할 때 먼저 부모를 떠나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천도가 넘는 화장장 안에 같이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을 안고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꼭 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님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날 어미새가 어떻게 새끼들을 보호하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새끼새들은 너무 작고 연약해서 작은 빗방울 하나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미새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서 그 작은 몸들을 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는 것이죠.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요새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괜찮을까? 이런 불안함이 자꾸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미새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두고 덮으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세심함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폭풍 속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든지 세상의 기준에 여러분의 가치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의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그림의 손방패, 쿠스타운십의 주품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적은 금액에 팔리는 이 사소한 일까지도 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머리털의 수까지도 세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실 때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까지도 알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한 기도만 드려도 그래, 내가 너의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다 안다 하시며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요,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품으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세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제이송의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웨이홈의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신현재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왕궁은 이 신하들이요 늘 불안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기분을 살피느라 불안하고 혹여나 눈밖에 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들판의 참새를 보시면 이 녀석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안 봐요. 그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노래하고 날아다니고 자기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권력에 눈치 보며 살 때 우리는 늘 불안한 이 신하의 인생을 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 지친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그저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아래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네, 새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옹기장이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밴드의 줌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 위에 아주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겠죠. 하지만 만약에요, 상상을 좀 상상력을 우리가 동원해서 거대한 거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 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는 이 거인의 눈에는 그 파도가,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이 작은 사람은 너무나 두려운 이 파도가 그저 작은 물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거대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배 안에 사람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막 거대한 파도, 인생의 시련 때문에. 하지만 그 배를 붙들고 계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파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련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덮치는 그 파도보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식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위미션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꽃을 화려한 장미나 백합과 비교하면서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들꽃은 이 장미나 백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작은 들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그 어떤 명품보다 귀한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지금도 입히고 계신다라는 믿는 믿음, 이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느끼시는 열등감은 세상의 잣대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존귀한 작품,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요, 마지막 곡 류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윙윙의 하나님의 작품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이번에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세 가지 열매 여러분과 함께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 다섯 번째 자비, 여섯 번째 양선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요. 마지막 자신을 향한 열매 세 가지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하는데요. 누구나에게나 다 필요한 열매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요,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니의 인내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가 예람월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잘 받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나갈 때 아는 찬양이면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난다면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웃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인내의 스승인 욥이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탄의 맹 비난에도 불구하고 입술로서조차도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욥.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인내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소망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절을 지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 찬양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릴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누는 말씀과 찬양 가운데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별그대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한 가지 열매에서 아홉 가지의 성품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인데요.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산 가운데 꼭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죠.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가 바로 이 삶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인내를 이루며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저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짧은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도 또 병든 여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바울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담대하라. 날마다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리튠즈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김동현의 나의 갈길 다가도록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려드릴게요.

제가 군병들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Celtic Worship의 살아계신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자야 61의 예수 따라가며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리스너스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팀 리더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캠프 제이 월십의 예수가 보이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AJ 월십의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마음을 쓰고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존재,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꿈, 목표를 위해서는 더 마음을 쓰고 때로는 더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도 더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분에 대한 의심, 또는 더 신뢰하지 못했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앞길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이겠지요. 우리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저 북녘당에서도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주님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주인이신 주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방송 아주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 실시간으로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금 또 무얼 하며 듣고 계신지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이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5212 성도님께서 늦은막히 지금까지 차량 운전하고 계시대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밤에 운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극동방송이 있어서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극동방송의 시간이군요. 저도 운전하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면서 5212 성도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잠든 시간에도 깨어 있으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도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신 5212 성도님께는 저희가 졸음을 좀 쫓으시라고 원두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 북녘 땅에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 혹시 탈북민분들 가운데 또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탈북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남성분이십니다. 탈북민 분들 가운데 남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분은 또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던 분이세요. 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에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 가운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삶을 어떻게 이끄셨을지, 먼저 북한에서의 일상을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첼로로 찬양을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탈북민 이태연 지혜인입니다. 이 지혜인이 오늘 나와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제 암혹한 생활에 너무나도 그 소름도 없는 그런 일이 있었고,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바뀌어진 그 모습을 이야기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특별하게 뭐 제 잘한 건 없고요. 반생을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대접을 한 거 못 받고 벌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고요. 또 자랑삼아 하는 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조금 좀 북한에서는 키가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체격이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운동을 했어요. 육상을.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14살 때, 13살 때 그 예수대학이에요. 근데 저희 학교가 총 1,000명이 됐는데 그 1,000명 중에 제가 뽑혀갔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저는 지금 와서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때는 모르고 했지만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혀가서 제가 이 첼로로 배웠어요. 저 어려서부터 좀 뭘 하면은 좀 짓궂기 잘해요. 남들이 다 잘 때 우리는 자지 않고 하루 두 시간씩 잤어요. 남들이 뭐 연습하는 소리 딱 들리면 자다가도 일어나 또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 제가 또 이렇게 뽑혀서 군대 갔어요. 옷가로 뽑혀가지고 김일성 특강에 제가 군기예서로도 갔어요. 군경훈련도 받고 그래서 군방으로 7년을 하고 제대돼 왔는데 지금까지는 나는 그때까지도 살아가면서 뭐 좀 잘난 체 하면서 좀 많이 뽐내고 다니는 그 죄인이 됐거든요. 근데 죄인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세뇌당해가지고 야 응당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한마디로 소 돼지 길러서 그냥 잡아먹어도 뭐 어떻게 말 못하잖아요. 딱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제대됐어요. 저는 특각이라는 거는 김일성 특각인데 군견 가지고 경호를 했거든요. 근데 대화도 좋고 살아가는 건 괜찮았으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보니 완전 딴판인 거예요. 아니 세상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그래서 다 그렇게 산대요. 배급 안 주지요. 월급 안 주지요. 신발이 없지요. 비료가 없지요. 아니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고. 저는 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다시 부대 갔어요. 군복만 하던 그게는 그래도 좀 많이 그 여유가 돌아가거든요. 그래 가서 쌀 다섯 포대, 50kg짜리 다섯 포대, 그러고 비누 또 이렇게 박스로 다섯 박스, 심지어 이렇게 백포천을 줘요. 한 30장 가지고 오고. 어쨌든 뭐 도와야 된다는 거 다 가져왔어요. 가난구제는 하는 애도 못, 그 임금님도 못한다고. 이거 가난구제라는 게 제가 그렇게 가지 봐도 한 달 되니까 다 없어요. 근데 제대돼 와서 본 그 북한 땅은 몽땅 사기. 북한은 강도라는 거 뭐 아이들이 이 빵을 먹고 가는 그것도 막 뺏들어 가고. 저는 너무 이게 사람 뭐 하품하는 세월에 이빨 뽑아간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 뜨고도 다 이렇게 뺏겨가는가. 야 이건 나라가 망했다 이랬어요. 나서면 실제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서 와서 그리고 자빠져서 그 죽는지. 아니 하루에 보통 두세 명 두세 곳이 봐요. 저는 역전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역전 대합실에 매일 아침마다 나가는 시체가 보통 12개. 그런 생지옥을 저는 직접 목격하면서 야 이거 북한에서 태어난 거 왜 이렇게 후회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도 그런 거 아프다고 살았어요. 살다가 한국을 오게 된 계기가 제 아들이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가 너무 똑똑했어요. 4살 때 유치원 보냈거든요. 공부하라고. 하루 갔다가 와서 가방 열어보니까 그게 편지가 한 장 왔어요. 선생님 편지. 아 선생님 우리 아들 잘 봐줘서 이런 편지를 보내줬구나 하고서 감사해서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청성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면 유리 두 장. 그다음에 땔감. 땔감은 또 이게 한 집에서 거의 한 달씩 뗄 수 있는 땔감. 그것부터 보내라 하고. 그리고 부식물 값을 보내라는데 돈 총 계산해보니까 한 집에서 두 달 먹을 식량 그 값이에요. 그걸 내야만이 공부시킨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애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애를 어떻게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 새끼 돼서 그러기보다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쓰러워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제 아들까지 저처럼 잘 안 되는 건 보기 싫더라고요. 그 찰나에 아 돈이라도 벌자 하고 함흥에 개구리 기름 싸러 갔어요. 집에 있는 텔레비 팔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다 팔았어요. 돈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 갔다가 한 달 만에 집에 와보니까 집에 가택을 맞았어요. 파출소에서 와가지고 저희 집을 가택을 놨는데 이 천적을 뜯었어요. 천적 뜯었는데 그 천적 안에 뭘 감싸나 해가지고 여기 두고 가운데 두고 저 자꾸 두고 세 군데 뜯어놓고 그리고 심지어 이 구둘 온돌 있잖아요. 그 온돌 바닥까지 또 다 뚫렀어요. 이렇게 다 까가지고 그리고 보호마루가 있는데 보호마루 밑에 이게 땅이거든요. 그 땅도 1m를 팠어요. 닦기 참고 땅이란 땅은 다 뜯어봤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이 집에 나타나는 즉시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대요. 뭐 늙은이들 그 소리 듣고 소리 속이 바들바들 떨리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너 어디 갔다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야 보니까나 다만지 억울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알아봤어요. 뒤로 알아보니까 누가 신고했는데 신고자가 누구냐면 저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제일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 제가 제일 사랑해주고 제일 이뻐해주고 제일 이렇게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를 신고했어요.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보이지도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면 국정원. 그 친구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도 저를 보자면 야 너 중국 안 갔구나 이래서 내가 중국 갔대요. 그러니까 경찰 있잖아요. 걔가 내가 중국 갔다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야 가는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다 하고 아니다 했는데 끝내 갔다고 신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게당 중국밖에 못 갈 것 같아 하니까 야 가는데 잡혀만 오지 말래요. 잡혀오면 자기네 골치 아프다고. 알았다. 나 진짜 간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바로 실천이 옮겨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무지 이거 살지 못하겠더라고. 그 가사면은 집 식구도 살게 해주고 형제들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돈 가지고 집도 다 수리해주고 창고도 새로 다 짓고 그 속축도 다 허물고 새로 다 해주고 그래서 이거 엄마가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그럼 다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살기 힘들면 집 팔아가지고 그 큰 누나네 집에 가라. 그럼 너네는 어떻게 하냐.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지 않으면 잘 살라 가니까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가서 연락도 기대하지 말고 그게 석 달 동안에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작 오사니까는 무섭더라고요. 잡히면 어떻게 하지? 잡힐 걱정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계획을 해놨으니까나 잡힐 바 식은 다 죽자 우리. 옷소매 이런 데다가 약을 엿어요. 약이라는 게 앞편을 엿어요. 팔소매 여기다가는 면도 칼날 있잖아요. 요만하게 잘라가지고 바쁘면 이걸로 동백 딱 자르려고. 그 매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 이어주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제는 잡혀서 끌려가면은 죽기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죽자. 애는 안 죽인다. 그래 너가 든든해가지고 떠났어요. 그래 떠나다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렇게 빨리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모르고 모든 게 다 우리가 운수 좋아서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수 좋아서 여기까지 한국까지 턱 들어왔는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천국이에요. 뭐가 천국이냐면 제일 북한에서 부러웠던 게 돈도 아니에요. 쌀도 아니에요. 불. 이 불. 두 번째 물이에요. 물. 수돗물 자체는 구경도 못하고 암흑광 나서 물 깃는 것도 통제래요. 시간별로 해가지고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 길어. 그 시간 지나게 되면 막 난리예요. 뭐 서로 잡아가고 붙들어 가고. 그래서 야 나는 제발 물만 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라면 난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 오니까 이게 아니 수돗물은 계속 나오는데다 전기는 한 번도 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밝은 세상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쌀? 북한에서는 그 다음에 쌀이에요. 세 번째가 쌀이에요. 근데 한국은 쌀을 잘 안 먹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천국에서나 이런 일이 아닌가요? 이거? 아 좀 이게 좀 격동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는 저는 정말 천국을 느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천국보다 진짜 천국을 저는 또 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0: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탈북민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저희들이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왔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저는 교회를 10년 동안 다녀도 하나님 몰랐댔어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제가 죄인이 된 거예요. 아직도 죄인에서 못 벗었죠. 한국 와서 생활이가 중국처럼 너무나도 만족을 느끼며 살았는 기간이 딱 6개월 됐어요. 6개월부터 저한테는 시련이 왔어요. 저희 처갓집에 8명이 오다가, 그 중국에서 8명이 오다가 잡혔어요. 그거 살려야 되니까나. 예, 마누라가 와서 이혼한 마누라인데, 전처인데 미용실에서 일했거든요. 미용실 원장님하고, 야, 사람부터 살리라. 중국 돈 10만 원이면 사람 뽑아주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했더니, 자기네가 돈 꺼줄 테니까 사람부터 먼저 살리라.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아무 이자도 없이 그냥 돈 500만 원씩 다시 사람 다 꺼내놨어요. 근데 중국도 10만 원이가 여기서 다 보내고 나머지 그 수수료까지 다 떼고 나니까 18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남았어요. 불로급이 주고 나서 정착금 받은 게 300만 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 집이 돈 뻥땅 탈탈 들어서 뻥딱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 날에 제가 암 걸렸어요. 암 진단받고 국립으로는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네가 아직 여기 와서 만족을 느끼고 살면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것 같지 않으니까 응당 겪어야 될 고난이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암진단 딱 받고 밖에 창 나서니까 돈도 없지 아무도 걸렸으니까 야, 난 아직 깜짝 못하고 죽었구나 했거든요.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눈물이 자꾸 나오니까 나 이게 머리를 이렇게 쳐들었어요. 눈물이 뚜루루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여기서 이렇게 딱 고이니까 하늘이 이렇게 진한 황토색 있잖아요. 그런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하는데, 어쩌다 머리 조그맣게 하게 되면 여기로 눈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는 것은 처음 봤거든요. 후루룩 떨어져요. 눈물이.
1: 한국에만 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지만 이태원 집사님에게는 큰 빚도 생기고 또 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도 듣게 됩니다. 한국 정착 초기 이태현 집사님의 이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요?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미국의 군사 행동이 계속되면 중동의 원유와 가스 수출을 전면 통제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러시아 지방정부가 북한 환경미화원 채용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이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돼 대신 아프리카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청년들에게 과거 혁명 가요를 다시 보급하며 행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결정됐으며 노사 합의가 불발돼 사용자 측 제안이 표결을 통해 최종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의 앤 공주가 HD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한영 조선방산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양국의 오랜 조선산업 인연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한국어가 올해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의 음식과 연애, 생활 문화를 소개하며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종전 협상을 위한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음 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또다시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협상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자신이 중단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 과정에서도 발전소와 교량을 공격 대상으로 여러 차례 거론했지만 아직 대규모 공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이 현재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공개하고 협상은 군사적 압박이 뒷받침될 때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외교적 협상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활용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양측 모두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중동 정세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이 미국이 이란 남부의 군사시설과 연안 거점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며 바레인의 셰이크 이사 공군기지와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를 동시에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한 발과 순항미사일 5발, 드론 33기를 탐지해 대부분 요격했지만 해군 함정 한 척이 피해를 입고 군인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레인 정부도 공습 경보를 발령한 뒤 다수의 이란 발사체를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군사행동이 계속되는 한 보복 공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원유와 가스도 외부로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더욱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추가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을 다시 높이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 오렌부르크시가 환경 미화 등 공공 업무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하려고 했지만 임금 문제로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오렌부르크시는 환경미화원에게 월 5만 5천 루블, 우리 돈 약 106만 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 측은 월 1,400달러에서 2,100달러, 우리 돈 약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부르크 시장은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 채용을 희망했지만 시 예산으로는 해당 수준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북한 노동자 대신 세네갈 출신의 노동자 31명을 채용해 거리 청소 업무를 맡겼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그 정도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과 중개업자들이 해외 파견 노동자의 임금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에서 러시아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이용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자의 실제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해외 파견 노동이 외화 확보를 위한 북한 당국의 중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에 영향을 받기 쉬운 청년층의 사상 이탈을 막기 위해 충성 교양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함흥시 청년동맹은 최근 공장과 기업소 청년 조직에 과거 혁명 가요인 나는 생각해를 일제히 보급하고 청년들에게 가사를 암기하도록 한 뒤 노래의 의미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서는

은 가사에 담긴 당 중앙 불빛, 향도, 당의 품 등의 표현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연결시키며 행복과 미래는 오직 최고 지도자를 따를 때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김일성과 김정일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였지만 이번 교육에서는 모든 해설을 김정은에게 집중시키며 충성심을 고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이는 김정은을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절대적 수령으로 부각하려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청년들에게 행복과 미래가 김정은을 따르는 길에만 있다는 인식을 심어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 문화 확산으로 흔들리는 청년층의 사상적 이탈을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혁명 가요를 활용한 사상 교육을 통해 청년들에게 당과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된 수준으로 3년 만에 인상률이 다시 3%대를 기록했는데요. 노동계는 최초 1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의 동결안을 제시했으며 막판까지 모두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심의 촉진 구간과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노동계의 1,730원과 경영계의 1,700원 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표결로 결정됐는데요. 이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약 298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 제도 전반을 논의할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영국 국왕인 찰스 3세의 동생 앤 공주가 방한 이틀째인 지난 14일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조선소와 엔진 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앤 공주는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경영진을 만나 선박 건조 현장을 살펴보고 HD 현대중공업이 영국 방산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협력 현황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영국 롤스로이스의 함정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의 방산 업체들과도 함정 생존 장비와 잠수함 무장 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앤 공주가 방문한 국내 민간 기업은 HD 현대중공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조선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HD 현대와 영국의 인연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건설 당시 영국 바클레이 은행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500원권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조선소 건설 계획을 설득한 일화는 지금도 한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는 영국이 회사 성장의 출발을 함께한 중요한 협력국이라며 앞으로도 조선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프랑스의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올해 한국어가 공식 초청 언어로 선정된 가운데 한국 공연들이 잇따라 매진이 되며 현지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공식 초청작 47편 가운데 9편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으며 한국 작품이 공식 초청된 것은 28년 만입니다. 축제가 열리는 아비뇽 시내 곳곳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설치됐고 한국 전통 연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 긴 연희 해체 프로젝트 1은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공연 내내 관객들의 브라보 환호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는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안무라며 한국 공연의 예술성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한 섬 이야기, 해녀의 사

삶을 담은 물질, 판소리 공연, 눈, 눈, 눈등 다른 한국 작품에도 현재 관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낭독 공연에는 프랑스의 국민 배우 이자벨 위페르와 한국 배우 이혜영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마련된 한국 문학 도서전에는 한강 작가를 비롯한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큰 인기를 끌며 일부 도서는 품절될 정도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한국 공연 예술이 현대사의 아픔과 삶의 이야기를 품격 있게 담아내며 유럽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탈북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쇼폼 영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소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정치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다면, 최근에는 음식과 연애, 학교 생활, 군대 문화 등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탈북 유튜버 북한 남자 탱고는 북한의 데이트 문화와 학교 생활, 놀이 문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질문에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하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탈북 크리에이터 김서아 씨도 북한의 스마트폰과 피부 관리, 여름철 생활상 등을 소개하는 쇼폼 영상으로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전달하는 콘텐츠가 북한 사회를 보다 친근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북한 지역은 오전 황해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 분포를 보이며 무더운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수원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지역은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전주 25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전주 모두 31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울산과 대구 모두 25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가 33도, 울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 23도, 평양 22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31도, 신의주 28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9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함경남도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2도, 청진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함흥 26도, 청진 22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그리고 제주도는 종일 날씨가 흐리겠고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제주도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매주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시기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우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우리 하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출발합니다.

네, 주의 보혈은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계속해서 김일시립 합창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아, 내 맘속의 찬송, 우리 주님의 평안과 은혜의 선물을 구하면서 이 찬송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할게요.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위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죠.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나가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해를 남기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바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0: 아멘.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의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남과 북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갈 그날이 머자는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만남이죠.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오늘도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차의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김준우 형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이제 여름의 중턱에 들어서서 지금 여름휴가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떻게 여름휴가를 좀 다녀오셨을까요? 아니면 계획이 좀 있으실까요?
0: 계획이 있긴 해요. 제가 이번 여름에 일본에 이제 뭐 여행이라기보다는 비전 트립으로 이제 선교를 갑니다.
1: 비전 트립.
0: 네네.
1: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북한 주민들한테?
0: 그 일본 땅으로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말하면 일본 땅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활동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네. 뭔가 섬기러 가고 나누러 가는 시간.
0: 맞습니다.
1: 며칠 동안 가요?
0: 저희가 한 7일 정도 갑니다.
1: 일주일 동안요? 네. 일본에 처음 가보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일본은 사실 이전에 여행으로 한번 갔었어요.
1: 그새 또 다녀오셨어요. 네. 이 짧은 새.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제가 일본에 오사카랑 도쿄에 갔었습니다.
1: 오사카와 도쿄요?
0: 네.
1: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0: 맞아요. 이제 처음에 오사카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오사카에서 그 신칸센이라는 그 열차 타고 이제 도쿄를 네. 갔었어요.
1: 어떠셨어요? 그 혹시 첫 해외 여행이었나요?
0: 아, 일본이 첫 해외 여행이었어요.
1: 오.
0: 아, 근데 이제 일본에 갔을 때는 한국이랑 이제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쵸.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있는지 별로 느낌이 안 왔어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1: 언어가 힘들진 않았어요? 일본어는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데.
0: 맞아요. 저는 일본어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제 영어로 이제 대부분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1: 영어가 생활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1: 그러면은 일본에 여행으로 갔었다가 이번에 비전 트립으로 네. 선교 차원에서 네. 방문을 하시는데 어떤 기대감이 좀 있을까요?
0: 좀 많이 궁금합니다. 왜냐면 일본 땅이 사실 그들만의 종교가 있잖아요. 일본에
1: 맞아요.
0: 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만 믿는 어떤 무슨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0: 서는 기독교가 이제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교회도 사실 별로 없고
1: 네.
0: 네, 좀 척박한 땅이라고 해요. 이제
1: 맞아요.
0: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선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이제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1: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다는 그 막중한 책임감,
0: 네.
1: 거룩한 부담감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렇게 비전 선교, 비전 트립을 나가기 전에 교회 차원에서
0: 네네.
1: 계속해서 모이고 기도회도
0: 네,
1: 하고 마음을 모을
0: 맞습니다.
1: 텐데 하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그, 약, 일본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모여서 약간 뭐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맞아. 일본 교회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현재 목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일본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한세 번, 네번 정도 그 모임을 같이 했었거든요. 네,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긴 해요.
1: 보통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0: 일본 땅에 좀 하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다. 혹시 그거 아세요?
1: 어떤가요?
0: 저희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1: 네.
0: 일본에 또 이제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권 군부, 일본 군부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땅으로 오셔서 한국에 하나님을 전파했어요. 그때 당시. 네.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1: 그쵸.
0: 처음에 이제 네, 일본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선교를 했었어요.
1: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일본의 복음화율이 그래도 지금보다 높았던
0: 맞아요.
1: 걸까요?
0: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 그래도 교회가 그 한국보다는 많이 있었어요.
1: 참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제사장의 국가와도 같은 곳에 다시금 가서 복음을
0: 네.
1: 전한다는 게 가슴 아프면서도 큰 도전이 되는
0: 네.
1: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고향도 그렇잖아요. 북녘 땅, 특히나 원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고,
0: 네.
1: 이전에 우리가 복음이 한반도 땅에 전해졌을 때 부흥의 불길이 가장 활활 타올랐던 곳이 바로 북녘
0: 맞아요.
1: 땅으로 많이 알려져
0: 네네.
1: 있는데, 그곳이 지금은 가장 척박한 땅이 되었고,
0: 네.
1: 그래서 더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척박한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고향 생각도 많이 날것 같은데.
0: 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보면 일본 땅이랑 북한 땅이랑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북한 땅이 더 심하긴 하지만 일본 땅도 사실 거의 이제 북한 땅 수준이긴 하거든요. 현재 이제 보면 교회랑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래서 고향 땅 생각하면서 일본 땅에서 선교를 좀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저는 통일의 때가 정말 도적같이 올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렇게 넘어가면 우리 준우 형제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0: 아, 제가 통일이 돼서 고향
1: 네.
0: 땅으로 가면요.
1: 오고 갈수 있는 상황이
0: 아,
1: 되면
0: 오고 가면. 저는, 하나님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거를 저 혼자만 받을 수 없잖아요. 고향에 있는 친척,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좀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제 번업도
1: 네.
0: 있으니까, 제 번업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할것 같아요.
1: 동생 있다고
0: 네,
1: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형, 그거 왜 믿어?
0: 아,
1: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0: 그러면 저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1: 네.
0: 거기서 수십 년간을 세뇌를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순간에 믿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거 동생, 뭐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온다면 그냥 제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0: 있어서 할수 있는 동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1: 아,
0: 이렇게 손안이를 계속 할것 같아요. 그래서
1: 동생을
0: 네,
1: 섬기고
0: 맞아요.
1: 나에게 짜증을 내도 다 안아주고.
0: 네, 뭔가 이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감동을 받지
1: 와,
0: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1: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0: 네.
1: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0: 맞아요.
1: 이곳 사회에서도
0: 그래,
1: 우리가
0: 맞습니다.
1: 매일같이 가는 도전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싣고 고향 땅에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오늘 너무나도 할 얘기가 더 많고 나누고 싶지만 김준우 형제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고향 땅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요?
0: 제 고향 땅의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를 않았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완전히 이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완전히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1: 네.
0: 지금 북한에 계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이제 믿지 않으신 분들도 강요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계신 분들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돌봐주시고 계신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뭔가 포기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시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서
0: 네.
1: 우리가 함께할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그 소망을 같이 나누며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평안도가 고향인 정착 5년 차. 참, 나중에는 이런 말들이 무색하겠죠? 정착이라는 말이 무색하고, 뭐, 이곳저곳 이사 다니면서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다닐 수 있는
0: 네.
1: 그날을 꿈꾸면서 김준우 형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원한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 천국 소망을 붙들며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이 시간 남한 정착 16년 차 북한에서 온 김형수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통일부 소관 사단법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님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 대표입니다.
0: 네, 남북 청취자분들에게 오늘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1: 네.
0: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평양 보통항구역 만청산 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국동방송을 듣고 지금은 탈북한 이후로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김형수입니다.
0: 네. 벌써 10여 년 차의 정착기를 걷고 계신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내 돈 내 산. 내 돈으로 내가 산 물건이라고 해서 줄임말이에요.
1: 네.
0: 내가 산 물건, 내가 산 음식. 그러니까 대표님의 내 돈 내 산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볼까요?
2: 2025년 4월 1일 교통비 3만 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0: 오늘의 내 돈 내 산이 교통비, 버스나 아니면은 택시, 지하철의 경우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대표님께서는 평양에서도 꽤 오랜 시간 지내기도 하셨고 평양의 지하철이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1: 그렇죠. 저는 계속 타고 다녔죠.
0: 네. 네. 거기에서도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1: 예, 우선 지하철 노선도를 보게 되면 제가 충격받았어요. 한국 와서. 북한의 지하철은 평양에만 있잖아요.
0: 네.
1: 근데 평양 지하철 보게 되면 X 모양으로 두 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대성구역에서 만경대구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광복역부터 쭉 보게 되면 라곤역까지 9개 노선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0: 또 소송구역에서 평촌구역으로 이어지는 불금별역, 부흥역까지 10개역, 모두 합치면 2개 노선에 지하철역은 16개밖에 없어요.
1: 네.
0: 예, 평양에만 지하철이 있고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지만 대한민국 와보니까요. 예, 서울 말고도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뭐 수원, 강주 등 지방 도시에도 지하철이 다 있는 거예요.
1: 그쵸.
0: 아, 참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서울은 인천 또 그리고 수원 그 정말 그 전체를 포괄해서 수도권 지하철이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모두 이걸 보고 나서 다 놀랍니다. 네.
1: 실제로 그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서울역에서 타면 충청도인 천안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버스도 정말 잘돼 있어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시외버스라 해가지고 그
1: 네.
0: 터미널 가게 되면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막 우등버스 같은 거는 앉으면 있잖아요.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소파도 그런 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1: 네.
0: 누웠다 가면 한 2시간 되면 북한에서 말하는 평양서 함흥까지 갈 정도로 한 2시간이면 도로가 잘돼 있으니까
1: 네.
0: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1: 요즘은
0: 듣는
1: 뭐,
0: 분들이 상상할
1: 네.
0: 수가 없는 거죠.
1: 앞에 TV도
0: 아,
1: 있고,
0: 맞습니다.
1: 보게끔 또
0: 네, 그렇죠.
1: 해주니까요.
0: 맞습니다.
1: 대중교통 하면은 또 자부심이 있는 게,
0: 네.
1: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그 대중교통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0: 네, 맞습니다.
1: 자부심이 있죠.
0: 제가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전문가 자격을 땄어요.
1: 네.
0: 예, 그래서 통일부에서 하는 건데, 전 세계 지금 우리 재동포가 750만 명 거의 된다고 하잖아요. 그 동포 사이가 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느님의 은혜겠죠. 세계 유명한 대학은 다 다니면서 강의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도 가서 강의했었고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그다음에
1: 네.
0: 또 트리어 대학교, 미국의 부시턴 대학교, 정말 아르헨티나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진짜 많은 대학에 가서 강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보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비교해 봅니다. 최고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1등이 대한민국이에요. 깨끗하고 편의시설이 엄청 잘돼 있지 않습니까?
1: 편의점 매점도 있고
0: 그렇죠. 네,
1: 자판기도
0: 맞습니다.
1: 있고요.
0: 예.
1: 근데 지하철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만큼 환승하는 게이트, 그러니까 환승하는 통로도 있고
0: 네.
1: 복잡해요.
0: 처음에는 정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북한말로는 이제 지능형 손전 하잖아요.
1: 네.
0: 거기 지금 노선도 있으니까 각 지역 노선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는데 시간 몇 시에 열차 오고 몇 시가 오고 다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그 구매까지 다 나오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왔을 때는 종이를
1: 종이
0: 댄
1: 한
0: 게,
1: 장으로,
0: 예, 그거 이제
1: 네.
0: 접어가지고 보면 쭉 펼치면 정말 큰 종이가 되는데 그게 꽉차 있는 거예요, 여기. 그걸 보면서 겨우겨우 찾아가는 게 환승하는 게이트에서도 찾는 거 처음에는 막 이제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보면 다 다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화살표가 이렇게 표지판에
0: 다
1: 잘
0: 표시
1: 돼
0: 잘돼
1: 있잖아요.
0: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외국에 가서는 볼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스크린 도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북한 말로는 영어지 않습니까? 북한 청취자분 중에 대학 공부하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어가 문이고 스크린은 막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1: 네.
0: 북한 말로 말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 자동 열차, 승하차 할때 자동 승하차 사고방지 차단문 이렇게 말하면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1: 되게 직관적으로
0: 네. 외국 가보면요.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도 개방됐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1: 위험하죠.
0: 사람이 술 마신 사람이거나 환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떨어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1: 맞아요.
0: 물건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역사가 지금 다 스크린도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0: 자동차 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그 승객들 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크린도어 문이.
1: 자동으로 열리죠.
0: 자동으로.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자동으로 다 닫히고
1: 네.
0: 사고도 안 나고 너무도 편리한 거예요. 이게 정말 북한은 이민을 위해 복무함, 구호는 있는데 이민을 위해 복무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1: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공사를
0: 우리 비용이 작지
1: 했었잖아요.
0: 않습니다.
1: 이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금도 저렴하게 잘돼 있어요. 절대 비싼 게 아니거든요.
0: 한번 타면 그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 1달러 정도죠.
0: 그게 1달러 가지고 출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복을 한다 해도 2달러밖에 안 되고
1: 네.
0: 휴일 자체가 토일은 다 쉬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거 보면 20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44불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리고 요즘은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30달러?
0: 네.
1: 35달러 정도만 내면은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탈수
0: 아,
1: 있는
0: 그런 것도 있죠.
1: 카드를 마련해 주기도
0: 네.
1: 하잖아요.
0: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1: 네.
0: 자가용차도 타고 다니고 운전기기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자가용 승용차, 전기 스쿠터라고 하는 작은 네. 오토바이 있고 또 자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0: 대중교통도 그렇게 많이 타진 않는데 결국 제가 한 달에 타는 월급이 비교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북한 주민분들이 들었을 땐 1달러, 2달러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희가 평균 월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2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일반 직장인의 월급 자체가 월 평균 390만 원 한국돈으로 네. 된다고 하는데 이게 2700달러가 되거든요.
1: 네.
0: 2700달러를 제가 한 달에 버는 거예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회사에서 다니면서 버는 돈이 한 3000달러 안 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 돈에 비해 봤을 때 교통 제가 다니면서 지금 쓰는 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평양에서 살 때 보면 지하철 돈이 작아 보여도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네. 타는 월급이 작으니까 거기 비해 그렇죠. 봤을 때는 엄청 큰 거죠.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50달러는 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 공공기관인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에 정부가 많은 예산을 소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남과 북의 지하철에 오늘 또 교통비의 내돈내산을 소개해 주신 만큼 이 지하철, 대중교통의 큰 차이라고 하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0: 평양에서 지하철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화장실 문제였어요. 북한은 유생실이라 그러죠.
1: 네.
0: 북한의 지하철은 유생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짧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
1: 집까지 기다려야겠어요. 집
0: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승리역에 나가는 게 김성광장에 있는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공동 유생실이 있어요 밖에. 네. 거기서 꼭 봐야 되는데 그 전철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엄청 줄 길게 서 있어요.
1: 또 전철 타는 시간도 있고 급한 사람들은
0: 그렇습니다.
1: 너무 힘들죠.
0: 근데 대한민국은 들어와보면 화장실이 엄청 잘 돼 있어요.
1: 그쵸.
0: 또 엄청 깨끗하잖아요. 북한은 재래식 화장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대한민국은 그 양식 변기라고 북한 주민들은 듣고도 잘 모를 거예요. 앉아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그 세척하는 손 세척하는 이런 장비 다 돼 있고 또 말리는 장비까지 돼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면 자기가 만약 그 안에서 다니다가 보면 좀 속이 출출할 수 있잖아요. 빵을 팔고 각종 음식을 파는
1: 지하철에요.
0: 그런 네, 네. 식당 같은 음식점이 많고 또 이제 편리한 상점들도 많아요. 뭐 핸드폰도 살 수 있고
1: 꽃집도 있어요.
0: 옷도 살 수 있고 예 네, 맞습니다. 꽃도 살 수 있어요.
1: 화장품도 팔고
0: 갑자기 저희 친구가 생일이 날 때 바로 이제 거기서 갈 수가 있잖아요. 또 정말 제가 또 희한했던 게 뭐냐면 마치나 경치 구경하러 들어온 것처럼 폭포를 막 옮겨놓은 것 같은 데도 있어요.
1: 맞아요.
0: 그 고속터미널에 가보면 네. 진짜 야외 폭포 같은 것도 막 만들어놨거든요. 그리고 평양은 지하철 출구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은 1번 출구, 2번 출구 뭐 어떤 거는 한 14번 출구까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출구로 나가보게 되면 연결돼 있는 게 밖에 있는 큰 백화점도 있고 또 놀이공원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편리한 게 다 있잖아요.
1: 네.
0: 언제면 따라올까.
1: 우리 남한의 청취자분들에게는 일상이잖아요.
0: 네.
1: 일상의 이야기지만 대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상에 대한 감사함이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항상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한반도가 통일되고 북한이 잘 살고 대한민국도 전쟁이 없이 정말 통일되면 남한도 이제 잘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그러자면 빨리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복음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1: 네.
0: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과 함께 북한 당국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0: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1: 네.
0: 지금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말 훨씬 선진국가 중에서도 더 빨리 발돋움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1: 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복음 통일의 네.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해 보면서 지하철에 대한 오늘의 김 대표님의 내돈내산을 나눠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저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0: 네.
1: 38선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도가 생기는 그날이
0: 그렇습니다. 네.
1: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지금 그 아마 노선도 보면
1: 네.
0: 지금 파주라든가
1: 아, 맞아요.
0: 북한 국경 가까이까지 지금 지하철 뚫고져 있어요.
1: 대기하고 있죠.
0: 네, 이제 통일만 되면 아마 한 달 이내로 개성까지 막 들어가는 지하철이 설 것 같습니다.
1: 파주에서 지하철 타고 북으로 넘어갔는데 30분도 채 안 걸릴 것
0: 그러게요.
1: 같아요. 저는 그 개성역까지 거뜬히 갈 수 있는 신의주까지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으로 가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고 시야가 흐려질 수 있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분포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오전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6도 분포로 시작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예배도 은혜로우셨는지요? 연일 폭염 경보가 이어지지만 이 이른 아침의 고요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우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 다윗이 특히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 찬송하며 온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그의 뒤를 따르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참으로 부러운 수식이 우리를 채근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 2026년 7월 20일 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7장 26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예, 이제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7장에는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이 두로는 일종의 화려한 초호와 유람선과 같은 그런 멋진 배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는 26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화려했던 이 두로의 이 크루즈가, 호화 크루즈가 동풍에 의해서 깊은 바다에 난파되는 장면으로 또 반전을 이루어 묘사를 하고 있죠. 화려한 대형 크루즈로서의 이 두로의 멋진 모습을 에스겔 2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 두로가 뭐라 그러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처럼 멋지고 괜찮은 초호와 유람선이 없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인류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이 교만의 아주 중요한 이제 단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류가 최초로 쌓았던 바벨탑,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이 뭡니까? 우리처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탑을 쌓아 온 천하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요런 시도가 바로 이 두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두로는 역사적으로 참 이 호황기를 계속해서 구가했습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과 같은 고대의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아주 부유함을 계속.

해서 구가했었죠. 두로가 주목을 받았던 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솔로몬 왕 때부터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때 보면 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목재를 요청하고 또 돌깎는 석공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들을 보내주고 또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5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구약성경 517쪽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2절에 이 답신으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자 7절에 솔로몬의 말을 듣고 히람이 크게 기뻐하며 8절에 사람을 보내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은 당신이 바라는 대로 마음껏 베어가십시오. 이러면서 9절에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그것들을 운반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성전 건축 재료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부터 두로는 부강하고 또전 세계에 일종의 홍콩과 같은 예전에 무역 도시, 지금 많이 위상이 바랬습니다만 이전에 영국령으로 있을 때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하던 홍콩과 같이 최고의 호황기를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두로가 이제 에스겔 26장 2절에 보면은요, 이제 좀 변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 다시 오셔서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자, 마음 한편으로는 이 유다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저 나라가 좀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유다가 무너지니, 야, 이제 우리가 이익을 얻겠구나 하며 노골적으로 교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26절로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공. 에스겔 27장 8절, 9절을 보면, 이 두로를 구성하는 이 인적 자원이 얼마나 멋있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9절 보시면,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자, 두로가 갖고 있는 거대한 무역의 힘, 이 바로 이제 지혜롭고 능숙하고 기술이 좋은 숙련 뱃사공들. 자, 이런 사공들이 뭘 몰고 갔느냐? 이 두로라고 하는 거대한 초호와 크루즈를 몰고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멋지고 강력했던 두로라는 큰 배가 26절에 동풍 하나로 무너집니다. 여기 보면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죠. 자, 그렇게 강력하고 멋지고 훌륭해 보였던 두로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27절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그러죠. 자, 여러분, 이 27절에 나와 있는 재물, 상품, 물건, 사공, 선장, 배 틈을 막는 자, 상인, 용사, 이게 다 뭐냐? 두로의 자랑의 목록이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멋진 곳이

심판을 통해 교만했던 두로는 무너지게 되죠. 자, 이 모습 가운데 28절에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자, 두로를 모는 두로의 선장이 두로가 무너졌다, 두로가 망했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 온 피조 세계가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29절에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섰습니다. 왜? 더 이상 이제 동풍으로 인하여 갔다가는 무너지니까 못 가는 거죠. 운행을 못 합니다.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퍼 통곡하다. 통곡하리로다. 그러죠. 자, 여기 소리질러 통곡하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 뒹굴고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띠고 자, 이 모든 활동들 이게 극도의 재앙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들이죠. 자, 그들이 통곡할 때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애도하여 말합니다.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적막한 자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누구인고 이런 뜻이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으로 마치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그러죠. 그러나 이들이 무너져서 바다 깊은 가운데 파산한 때 내 무역품과 승객이 다 빠졌고 이제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두려워하고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럽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두로의 난파되는 큰 배로서 난파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입니다. 17절. 자,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 로마 제국으로 비유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2절에,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천사들이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지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러죠. 자, 이들도 어떻게 무너지느냐. 8절에 하루 동안의 재앙,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으로 무너집니다. 이 두로는 동풍에 의하여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죠. 자, 여기도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8절에 하루 동안에 무너지는데 자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며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연기를 보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두로의 멸망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두로와 이 바벨론 로마 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두로는 로마와 같은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만 온 세상으로부터 무역을 통해서 부를 쌓았던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에 각종 진귀한 보석과 향품과 향유와 비단과 모든 옷감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두로를 통해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나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이

0: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최고로 교만하며 살던 세상의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던 그 공통점이 바로 이 두로와 또 로마, 바벨론에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을 하나님이 치시는데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6년에 두로가 이걸 보고, 아하, 잘 됐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 여세를 몰아서 이 두로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로에 올라가서, 주전 586년부터 573년까지, 약 13년간 두로를 포위하고, 완전히 피폐해지죠. 그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헬라 제국이 와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두로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요? 그 화려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게다가 이 두로 섬의 섬은요, 두로는요, 이 본섬이 있었는데, 그 섬과 이 섬은 본토와 사이에 바닷물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그 본섬에 있는 가옥들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흙, 돌, 이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두로에 있는 이 성, 바다 건너에 있는 이 성을 토성을 쌓죠. 그러니까 방파제와 같이 쫙 이것들을 쌓아서 결국은 육지를 만들어서 정복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덧없이 끝나게 되는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위험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됩니다. 부해지는 것 같아서 좋지요. 잠깐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다 날려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여러분, 그러니까 이 27장 3절에 두로가 자기를 향해서 했던 이 말,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요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과도하게 끝없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면 됐다. 머물며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청지기로, 또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두로의 멸망이 다른 민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 못지않게 참혹합니다. 동풍에 침몰하는 배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사공과 선장의 애곡이 두로를 위한 애가로 남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화려하던 번영이 어느덧 비웃음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의 멸망은 가시적인 것이므로 보는 사람들에게 확연한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서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멸망받을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영혼의 멸망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결핍을 넘어서 걱정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피폐함과 멸망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깊은 묵상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지도 않도록 오늘도 경성하며 하루를 살겠습니다. 많이 더운 일기 속에 영도 육도 모두 강건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7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아져서요. 그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삶의 곳곳에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오늘 내용은 해피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자.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오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의 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0: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절대적인 기준보다 상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볼 때 만족은 사라지고 마음은 쉽게 위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각각 재산을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하나님은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분배는 불공평이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한 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바라봅니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는 이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비교는 결국 열등감으로 이어집니다. 열등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남에게 주신 은혜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을 책망하신 이유가 적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순종을 가로막았습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보다 스스로 작게 여기며 움츠려드립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받은 양은 달랐지만 충성은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인의 평가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의 결과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맡겨진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는지 보셨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더 큰 성공,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보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십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큰 교회를 바라봅니다. 넓은 예배당, 많은 성도들, 다양한 사역을 보며 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도 초라하게 비칠 때도 있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워가시며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비교가 감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등감은 사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한 달란트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받은 달란트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신 달란트를 붙잡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열매가 되고 마지막 날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여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

0: 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고요.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감사로 주님께 하려며 하루를 승리하게 소망하며 네, 오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장 3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어서 자주 지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길 힘을 부어주십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하고 말은 그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언어의 화려함이 아닌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간절한 기도는 강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오늘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새 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듣는 귀의 중요성.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한 해변에서 10대 소녀가 다이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전신이 마비됐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어다니지 못하게 된 소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력적인 미소와 긍정적인 성품은 사라졌으며 세상을 향한 원망, 분노가 쏟아졌고 깊은 좌절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 소녀를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 친척들은 틈만 나면 소녀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도 싫던 복음이었지만 주변인들의 정성과 사랑으로 차츰 마음이 열렸고 성경이 믿어지게 됐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소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는 후원재단까지 설립했습니다. 소녀는 누구보다 깊은 좌절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저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장애인을 위한 기독교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센터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구필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살아있는 소망을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저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 전도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프레이즈 유니언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테너 최승태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름 넘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으로 한 문장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가장 짧게 지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도 중요합니다. 부활도 중요합니다. 재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승천을 부활만큼 중요하게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속의 완성이라면 승천은 통치의 시작입니다. 부활이 승리의 선언이라면 승천은 왕좌에 오르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 안에는 교회의 소망이 있고 성도의 위로가 있으며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사역을 기록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간 적은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직접 옮겨진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원래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신 후 다시 영광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승천은 실패한 사람이 떠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승천은 승리하신 왕이 왕좌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식을 가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환호합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섭니다. 나팔이 울립니다. 그리고 개선 장군은 전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승천은 영적 개선식입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무덤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왕으로 하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십니다. 하늘은 패잔병의 도피처가 아니라 승리자의 왕궁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에서 구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때 광야를 인도하던 구름, 성막 위를 덮었던 구름, 솔로몬 성전에 가득했던 구름, 변화산에 나타났던 영광의 구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광의 보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골고다가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보좌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골고다를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닙니다. 바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지나면 승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은 내려가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버리고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한 장소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나 승천 후에

는 성령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동행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시작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가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단순히 하늘에 오르셨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은 승천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로 이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인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오른쪽과 왼쪽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권세와 통치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고대 왕궁에서 왕의 우편은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영광 가운데에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 이후에,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경제가 흔들립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는 도전을 받습니다. 다음 세대는 신앙을 잃어갑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 마치 세상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뒤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좌였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결국 모든 역사는 보좌에서 통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좌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낙심했어도 다시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 안에는 제사장의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제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생겼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앉으셨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희생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는 실패했다. 너는 끝났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목소리보다 보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승천의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통치하시는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더 가까이 계신 주님,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세종상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은 단지 현재의 위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소망까지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의 가장 위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숨으셨지만 없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승천하셨지만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재림은 교리가 아니라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현재만 바라봅니다. 눈앞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만 바라봅니다. 건강의 문제만 봅니다. 가정의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천은 단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면 그 몸된 교회도 언젠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성도가 갈 길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성도가 영원히 거할 처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다릅니다. 세상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성도는 압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거할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어느 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가족들이 곁에 모여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신앙입니다.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좌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순교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성도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0: 그분은 영웅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왕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 아닙니다. 현재의 주님이시고 미래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기도도 끝날 것입니다. 눈물도 끝날 것이고 질병도 끝날 것이고 수고도 끝날 것이고 전쟁도 끝날 것이며 우리의 죽음도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신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었는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은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왕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바라보게 될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구름 넘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구름 넘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경험을 하며 은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세종산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일찍 듣고 계신 분들은 시야가 다른 분들이시죠?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가진 시야는 참 특별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계나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A 아니면 B, 이 길이 아니면 저 길 이렇게 선택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세상은 3차원의 통계를 내밀면서 이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질문하지만 주님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모습이 나와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고통에 임하는 현장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은 더 큰 도전이 됩니다. 돌무더기가 날아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땅을 보지 않고 대신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두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 시선이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게 됐죠. 극동방송 사역을 하면서 믿음의 시야로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존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음을 알게 되는 기적.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눈물의 기적. 내 삶의 구석구석 숨겨진 그 은혜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기적. 혼자 외롭게 방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어도 나를 응원해 주는 든든한 친구가 생긴 것 같고 내 자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며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해도 천국 소망 하나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기적.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 시야가 다른 이들이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기적이겠죠. 자,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시야는 어디를 보고 있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갑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이 고백하는 그 진짜 믿음의 시야로 바라보는 그 기적들. 여러분, 우리는 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계시나요? 혹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죠. 대신 하나님을 보고 환경을 판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생각과 시야가 주님을 바라보는 경험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사방이 벽으로 막혀있는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언제나 사방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절망하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그것은 우리에겐 항상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죠. 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은 세상의 거인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고요. 세상의 거인들만 바라본 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복된 아침에 여러분 믿음의 시야를 갖고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 스데반처럼 우리의 이 땅 중에서 정말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그 천국의 강력한 평강을 맛보는 그런 복된 월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아침 정말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법, 오늘 오프닝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복된 아침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문자 2765님도 같이 해주시고요. 오늘 처음 문자 주신 6062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링크 받으셨죠? 여러분 이 링크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들 더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오늘 이 찬송들을 여러분 더 힘있게 고백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은 찬송가 데이로 더 많은 찬송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여러분 고백하시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실 거고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서는 A 아니면 B, 0 아니면 1, 이 길이 막히면 저 길, 이렇게만 우리들에게 조건을 준다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선택할 수 있고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가족들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천국을 소망한 차원이 다른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이시죠? 우리 같이 찬송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2769님도 힘있게 찬송하시고 와, 오늘 마음의 감동을 표현해 주셨는데요. 오프닝 말씀 샵 1069번으로 공유해 주세요.

가슴에 따뜻해지는 귀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한웅재 목사님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아침의 쉼표, 오늘 황미경 사모님 함께 만나볼까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특집, 그동안 참 은혜로웠던 작품들 들어보고 있습니다.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에게 어느 날 자녀가 이제부터는 자기 집에서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나이 들고 약해지며 자녀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한편 좋으면서도 엄마는 조금 망설입니다. 그리고는 결혼하면서부터 쭉 살아오고 있는 지금의 집을 떠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마당에 심겨진 정원의 꽃을 가꾸며 얻는 기쁨도 포기하기가 어렵고 자녀들을 낳고 키우며 사랑이 머문 집에 대한 추억도 그리울 것이라며 살고 있는 지금의 공간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벽에도 우리의 소리가 있고 이 집에도 우리가 담겨 있는 거잖아.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엄마인 70대 여인의 섬세함에 놀랐습니다. 그 여인은 살아오면서 벽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공간을 쉽게 잊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한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을 낳고 기르며 만들어진 시간도 함께 나누었던 사랑도 심지어는 아쉬움과 슬픔의 기억까지도 고스란히 다 담겨있는 공간이기에 그것을 쉽게 다루고 싶지도 않고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미소 지으며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아래의 에너지가 있다면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담긴 에너지가 우리 주변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도 그 공간에도 말로 붙여진 수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함부로 뱉어내며 남겨지는 엄청난 부정적인 에너지도 우리 주변 공간에 떠돌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진중하고 정직하며 조심스러워야 하는지요.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은지 여쭈니 응답자의 83%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설사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 우리 집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내 삶을 만들어갈 나의 공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간 속에서 오늘 귀한 묵상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커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그 공간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한 소망의 빛이 저는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많은 분들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하고 계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그 안에 제가 쉼표 영상도 같이 놨기 때문에요.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아름다운 연주곡으로 같이 하시죠.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 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허브

창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차원의 절망 속에서 4차원의 하늘을 바라보는 법.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최선을 다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계십니다. 세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아침 우리들의 이 시선이 천국을 소망하는 차원이 다른 그런 시야를 저는 분명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의 문제는 여전히 가득하지만 천국의 소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야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함께하심, 형통의 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이 3차원의 좁은 틈바구니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안이 새롭게 열리기를 소망해요.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과 함께 오늘 오프닝 말씀 또 많은 분들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 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봤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며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 하나쯤 또 하게 되죠. 이번 주에는 화 좀 덜 내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생각날 때가 있죠. 겨우 한번 참아놓고는 난 이제 달라졌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똑같은 일 앞에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옛 습관 하나 버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유함으로, 불평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감사로, 상처 주는 말을 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로 채워가는 것.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번 한 주 옛사람을 벗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함께 입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김명식의 세 사람 되었으니 이 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어요.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나눴습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아, 옷처럼 이렇게 한 번에 갈아입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이 생활에 남아있는 이 습관들, 옛사람은요, 참 즐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했는데 우리의 그 생활 방식이 또 옛사람을 따를 때가 있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기도할 때는 아 오늘 불평하지 말고 온유하게 해야지 했는데 아 누가 또 마음을 확 건드리면은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이 먼저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불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막히는 길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끼어드는 애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쌓여있는 집안일 보면서 한마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또 한마디, 이렇게 옛사람은 참 익숙하게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에 달라지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또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으니까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여 죽게 있네 외치면서 화낼 만한 순간에도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일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 더 고백해보고요.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작은 순종들 속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속죄 찬송,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곡의 합창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같이 했고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가 주님께 속죄함을 얻은 후에는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같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 말씀처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또 그런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3891번님이요. 월요일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불평부터.

더 나왔고 표정도 어두워졌는데요. 오늘은 또 시작이네. 대신에 새로운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가보겠다고 주셨어요. 아, 이거 또 시작이네. 그게 많이 듣던 말 같죠? 네. 또 시작이네가 아니라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말투를 따라해요. 80553번님이 아이들이 제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집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더 많이 하는 부모가 되겠다고 다짐을 주셨어요. 그래요. 아이들이 요새 아이들 되게 똑똑하더라. 별걸 다 알더라. 이러는데 알고 보면 다 부모님이 알려준 거죠. 어른들이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아이들 앞에서도 말조심. 그리고 우리 그냥 일상생활 중에도요. 또 선한 말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속초에서 듣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6793번님. 와, 오랜만에 문자 보내지만 늘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신청을 주셨어요. 멀리 또 이사를 가셨네요. 속초에서 대전으로. 네,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실망하고 지쳐있는 우리 중3 딸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잠언 16장 9절 말씀 기억하며 공부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해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마음은 좀 어지럽다고 8760번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요. 우리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잘하셨어요. 네, 말씀 붙들고 기도해봐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물려주는 멋진 모습 감사합니다. 또 7358번님 작년 10월부터 성경 1독 시작했는데요. 지금 10편을 읽고 있는데 어제는 못 읽었어요. 슬슬 열심히 식어가네요.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짐 주셨으니까 파이팅 꼭 지키세요. 그래도 10편까지 잘 가셨어요. 네, 어떻게 창세기 마스터만 하고 있지 않고 네, 다 10편까지 가셨으니까 많이 가셨어요. 거의 절반 가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9604번님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오늘 말씀 너무 힘이 된다고요. 오늘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9006번님 오직 극동방송으로 힘을 얻고 있다고 6725번님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풍성한 찬양들로 이 여름을 잘 나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 어쩌면 매일 반복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부족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새사람으로, 다시 온유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입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찬 라디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내 작은 노래로 영구와를 찬양하네.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시간은 여수

0: 베델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요셉은 이집트의 문화, 그 삶에 동화되어서 완전한 이집트인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 왕의 딸 그 손에서 양육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를 배우면서 이집트에서 성장하면서 완전한 이집트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고 모세는 이집트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나갑니다. 그가 성장한 모습, 겉모습, 그리고 생각, 생활 방식, 그 모든 것은 이집트인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때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바로 히브리 사람을 이집트 사람이 치는 것을 보자 모세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여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모래에 감추어 둡니다. 그 내용이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어떤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정도의 어떤 의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지만 모세는 전형적인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쳐서 죽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집트 사람으로 그의 삶의 방식도 이집트에서 배운 강자의 방식이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그 능력을 오늘 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사람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다스리는 자 재판장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마 모세는 이렇게 하고서도 모래 속에 감추어두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잘했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민족을 위해서 영웅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떤가요?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민족애가 있고 의협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안에 흐르는 뭐가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다. 혈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적인 감정을 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강자의 방식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배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고 그리고 그럴 만한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세, 능력, 힘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바로 사람을 서스럼 없이 쳐 죽이는 일에 그가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문제 무엇일까요? 바로 탁월한 능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왜 모래 속에 감추었을까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집트의 방법을 사용하고 내면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모세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은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모세가 감추어둔 일이 탈로 곧 드러나게 되었고 바로도 알게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죄는 결국 드러나게 되고 결국 도망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왕실에서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두 번째는 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준 모세, 자신들을 도와준 그 이스라엘 사람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모세는 왕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공주는 실제로 하셉수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이집트 왕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하셉수트는 남편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첩을 통해서 이 왕이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같은 왕실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둘 사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봐줄 수도 있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 모세의 위치이지만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야 할 그 모세의 잘못, 그 모세의 잘못을 그가 찾았고 발견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준 모세를 받아주고 감추어주고 인정해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행동을 한 것이죠. 그의 행동, 그런데 그의 행동이나 그의 삶의 방식, 그의 태도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이집트 사람일까요? 이집트 사람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민족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은 능력도 그에게는 있었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실에서 자란 모세, 그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방식, 자신의 힘과 능력, 그것을 이집트식으로 사용하고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세가 이집트의 방식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한 이유, 그 이유를 스데반의 설교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여겼고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아무도 깨닫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그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고 자신 스스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면 결국 그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모세는 어떻게 되는가?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모세가 행동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모세는 좌우의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면서도 정작 진짜 봐야 할 그 하나님을 그가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기 힘을 사용하고 구원했다고 해서 현재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집트 방식으로
이집트의 힘의 논리로

이집트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이집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여기실까요? 역시 그것도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다라면 모세처럼 어떤 능력과 의협심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충분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라면 사람들을 힘으로 지배하고 욕망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은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얼마든지 즐비하게 존재한단 말이죠.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단순하게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충분하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꺼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금의 모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이집트의 방식이고 자기 내면의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채우지 못한 현재의 모세로는 안 된단 말이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그 안에 충실하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을 것이 너무도 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라 바로 이집트의 방식, 이집트의 생활 양식을 또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러한 열심, 하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열심은 그릇되고 잘못된다라고 로마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열심, 결국 자기 힘, 자기 능력을 붙잡으면 그러면 결과는 결국 또다시 모세처럼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미디안은 홍해 건너편입니다. 그리고 에돔 아래 지역에 있으면서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입니다. 그냥 멉니다. 복잡하지만 멀어요. 멀리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멀리 도망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집트의 방식을 벗겨낼 광야, 자기 내면의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광야로 도망치게 하고 그곳에서 무려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채 그냥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도 만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 즉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반영한 이름으로 지어놓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이라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세월이, 인생이 그냥 나그네처럼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것 아무 쓸데없고 그때 했던 어떤 의협심, 어떤 우월감,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인생이 마치 허무하게 그 중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시간들이 뉘엿뉘엿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 안에 존재하고 있던 이집트의 삶의 방식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의를 지우고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지워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방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세를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때가 되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다시 이집트를 향해 갑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길 때 할 수 없었던 일을,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그가 들고 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그가 손에 쥐고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린 이런 모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존재하는 이집트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채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40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 탁월한 애굽에서 살아온 방식, 삶의 방식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불러서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어 놓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23절 성경은 너무도 신기할 정도로 22절과 23절에 시간을 거슬러서 한참이 지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성경은 모세가 나그네가 되었다는 고백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등장해서 사사기가 시작하고, 엘리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에는 누군가가 죽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결국 모세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 그 안에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집트의 방식, 그리고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나면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의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하셔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단순히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할까요? 이제 종이 아닌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이제 주인 행세하면서 이집트에서 잘 경험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나와서 이집트 제국을 세우고, 너희들이 그동안 노동으로 수고했으니 퇴근시켜주려고 이집트

0: 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한다면 모세는 자신을 돌아보며 나그네를 고백하며 자기를 비워내었듯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던 삶을 비워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을 채워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면 두 번째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채웠다면 광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곳 이집트 밖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0: 모세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채우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하기까지 이미 430년 동안 준비시키고 진행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다시 기억을 떠올리셔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그들의 상황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줄까요? 즉 다시 말해서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완전히 그들이 나갈 준비가 끝났다, 무르익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또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 있어야 했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또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광야를 걸으면서 보내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에만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묶여있던 죄의 습성들, 이집트의 삶의 방식들, 죄로 채워진 그들의 어떤 상황들, 그 내면들을 비워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채우고 영적인 해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뼛속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 폭력과 분노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모와 꿍꿍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걷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이집트식의 삶의 방식을, 혈기를, 욕망을 하나님은 벗겨내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보내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밖으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벗겨내고 하나님을 채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곳, 모세가 그렇게 훈련된 광야, 이집트 밖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이집트에서 나와야 될까요? 이집트에서 살면 안 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척박한 땅에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천국 밑에 분당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삶이라고 하는 것, 꼭 그렇게 정방향으로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한 발짝씩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절충안도 있을 수 있고

0: 또 고난과 고통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괜찮다. 조금만 참으면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내적 권면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나가야 될까요? 더욱이 하나님의 능력 정도라고 한다면 이집트가 사실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렇게 좋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땅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광야를, 굳이 가나안 땅을, 농사를 지어도 거둘 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사실 이집트 땅을 변화시켜서 그곳에서 개척해서 그곳에서 먹고 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잘 섬기면 되는 일인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데리고 나가는 이유, 그게 뭐냔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집트를 변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집트가 아닌 그런데 광야, 가나안으로 보낸단 말이죠. 왜일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하고만 연결된 상태,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고 그분의 뜻과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세기에 처음 창조했던 인간처럼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새롭게 창조, 뉴 크리에이션 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가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요구하실 겁니다.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광야, 나하고만 만날 수 있는 곳, 나하고만 교제할 수 있는 곳, 하나님하고만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채웠다면 밖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 그 광야와 가나안 땅을 보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현재의 상태가 아닌 자기 의와 자기의 방식을 비워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방식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베델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조금씩 천천히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자기를 비워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온전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꾸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인생이 나그네처럼 자기를 비워내고 무르익어가며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 갈 수 있었던 곳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무르익어갈 때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곳을 바라보는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 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 베델 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네, 자녀 교육을 위한 책 제목인데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바른 방향,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 바람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